0: 그렇죠. 네. 잔소리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뭐 내 자식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나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겠죠.
0: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적은 행동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또 얘기하고 또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잔소리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도 부모니까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뭐 저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잔소리는 아무에게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말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또 언급하고 또 말하는 거겠죠.
0: 네,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유난히 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만 봐도 그러는데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1: 맞아요. 네.
0: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또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 맞아요. 네, 정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0: 네.
1: 그만큼 잔소리 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은 바로 말라기서 이후 그 수백 년간의 침묵 기간이라고요.
0: 아.
1: 하나님의 잔소리가 없었던 그 시기가 정말 무서웠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사실은 소망의 밧줄이고 생명줄인 건 아닐까요?
0: 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책망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어떤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잔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자고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흘려듣지 않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사랑의 음성이죠. 정말.
0: 네.
1: 잔소리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정말 우리 삶에 잘 녹여낼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자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바다 배경으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시원한 바다 배경으로 해서 성경 네 가지 성경 구절 네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네.
1: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0: 네.
1: 말씀에 붙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말씀 없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뭐 사실은 조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들 안에서 좀 여러분께서 좀 일상 가운데서 좀 묵상하고 붙잡기 좋은 말씀을 좀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0: 네.
1: 한 주제와 맥락 속에서 여러분 최소한 네 가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읽고 하루를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네 가지 구절은 내가 붙잡고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또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0: 네.
1: 아무튼 오늘 어떤 구절들 준비했는지 방송 가족분들께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0: 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번째 말씀 낭독해 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붙잡고 나가자고요. 정말로 네.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부탁입니다. 정말.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0: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0: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까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그렇죠. 있죠.
0: 네,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의 뜰에서 계속 말씀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기도할 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문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다소 좀 격양되고 흥분돼 있네요.
1: 피디님 얼굴이 빨개요. 네, 지금
0: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아무튼 키워드 오탄하지 않게끔 여러분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바로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뭐 퀴즈나 힌트 드리지 않고 바로 키워드 공개하고 있잖아요.
1: 네.
0: 자, 이번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좀 공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의 키워드는요, 잔소리예요.
0: 네, 약간 이거는 제가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웬만한 좋은 단어를 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 잔소리와 좀 결이 비슷한, 방향이 비슷한 단어들, 뭐 당부, 부탁, 뭐 이런 거 저희가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어서 이제 잔소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충고까지 썼기 때문에.
1: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니, 잔소리를 또 키워드를 보니까 옛날에 또 친정엄마한테 들었던 잔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0: 근데 그거는 잔소리라고 함은 우리가 오늘 또 프로그램 서두에도 좀 다뤘다시피 사랑이 없으면,
1: 그럼요.
0: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하잖아요.
1: 그럼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0: 옆집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잔소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1: 맞습니다.
0: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죠.
0: 맞아요. 네.
1: 잔소리도 안 하고요.
0: 자, 오늘 저희가 성경 네 가지 구절 또 준비해서 씨앗 메시지 드리고 있는데, 씨앗 말씀들 네 구절이 오늘 완전히 우리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잔소리들이거든요.
1: 네.
0: 그 잔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잘 녹여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1: 네.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잔소리입니다.
0: 잔소리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자, 씨앗 잔소리 각각 문자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좀 찬양을 듣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화요일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코너가 또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1: 너무 기대되는데요. 샵 9330번으로 발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0: 일단은 지금 당장 보내지 마시고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영어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잔소리 안에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넣어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달모드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듣고 오시죠.

0: 안 하시면 왠지 서운하고.
1: 네.
0: 자, 오늘도 하나님의 잔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096번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6206번님.
1: 네,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고 또 칭찬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0: 칭찬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근데 엇나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애정어린 생명의 잔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5171번님.
1: 아유, 잔소리는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겠죠?
0: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 오늘도 만나 챙겨주세요라고 만나라고 해도 씨앗 말씀 나가니까요. 네, 만나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464번님.
1: 네, 잔소리. 오늘부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암과 싸우고 이제는 눈도 보이지 않는 막내 동생 현미에게 읽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신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하심과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그 간증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거든요.
1: 네.
0: 그 말씀에 붙잡고 나아갔을 때 무언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와 간증들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마음 변치 마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생분에게 또 그리고 4464번님께서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회초리 기도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회초리라고 문자 주시면 어제 거 나갑니다.
1: 놀라시겠어요. 회초리, 네. 잔소리 막 이래가지고.
0: 어제 키워드가 회초리였고 오늘의 키워드는 잔소리거든요.
1: 내일은 좀 따뜻한 걸로 부탁드려요.
0: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4번님 잔소리 하시면서 어릴 때 교회 가면 자기 땅과 아래채 집을 헌신해서 예배를 지은 그 손 집사님께서 주일에는 무엇도 사 먹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예배하라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셨던지요. 세월이 지나서 그분의 순전한 믿음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문 감사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진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주일에 뭐 그냥 그 예전 표현으로 슈퍼마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군것질도 하지 말라고 막
1: 맞아요.
0: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주일에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이 있었던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6121번님 굉장히 이것도 감동적이네요.
1: 잔소리 부탁합니다. 하나님.
0: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멈췄던 그 말라기 이후의 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시기였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277번님께서 딸이 몸이 안 좋아서 손주들 육아 도우러 지금 딸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막둥이 손자가 하는 말이
1: 아이고
0: 좀 소개해 주시죠.
1: 할머니 잔소리만 듣고 칭찬을 못 듣네요. 이렇게 아이고 속상해라.
0: 문 꼭꼭 닫고 다녀라. 쓴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스마트폰 시간 다 됐으니 이제 스톱. 밥 먹을 때는 얌전히 감사히 먹고 이렇게 잔소리.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애정어린 말이잖아요.
1: 사랑하니까 그럼요. 사랑하니까 바르게 크기 위해서 할머니가 그러니까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0: 예.
1: 근데 나중에... 할머니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손주들을 이뻐하고 사랑하잖아요.
0: 맞아요. 네. 엇나가라고 잔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저도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잔소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손녀를 예뻐했는지 정말 맞아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0: 잔소리 들을 수 있을 때가
1: 맞아요.
0: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또 이제 일거수일투족 다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잔소리 들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바꿔서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쓰라리지만 우리에게 계속 영적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0360번이 어제 밤늦게까지 휴대전화 놓지 않는 두 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셨듯이 두 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만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말 잔소리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1: 이거 되게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셨듯이.
0: 그러니까요. 네. 야.

0: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죠.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요.
1: 우리가 오늘 성경 관련 이야기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했잖아요. 왜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모세 오경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를 좀 믿어라. 내 말 좀 따라라. 순종해야 한다. 뭐 결국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0: 아유,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 네,
1: 그러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죠.
0: 아유, 4006번님께서 우리 장 PD님 오늘 텐션 굿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1: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잔소리입니다.
1: 잔소리. 아, 2267번님. 남편에게 무슨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반응합니다.
0: 아...
1: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걱정되고 또 염려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또 남편들은 또 이게 잔소리라고 아내들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도 혹시
1: 아... 아 근데 저는 또 그 아내한테 뭐 물론 제 기질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아유.
1: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툭툭 그냥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또 괜한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됩니다.
0: 저희 남편도 저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요.
1: 근데 괜한 잔소리 그리고 억지스럽게 좀 어떻게 본다면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어떤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괜히 좀 억하 심정들이 좀 쌓여서 좀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겠지만 사랑 가득한 남편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잔소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 좀 잘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0: 네. 얼른 자, 찬양 들을까요?
1: 찬양 나가고 있죠. 네. 주 음성 외에는 준비했습니다. 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잔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겠고요. 이 찬양 듣고 와서 찬양 발굴단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찬양 듣고 와서 자 아무튼 찬양에 풍성한 감동 전해드릴게요.

0: 예상치 못하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1: 여러분께 신선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이 드란 찬양 발굴단.
0: 네,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채 닿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자, 지금까지는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되는 만물트럭 같은 코너였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만물트럭이 이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이 시간에는요, 교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여러분께서는 그저 찬양을 들으시고 신선한 감동과 은혜를 받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모두 친절하게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예요. 다시 듣고 싶다거나 다른 이들과 그 찬양의 감동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링크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0: 샵 9330번으로 우물정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찬양의 영상 링크 주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정말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제 7월이 놀라운 달입니다. 7월이 제가 뭐 감히 이런 표현을 좀 해보자면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끼고 아꼈던 찬양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많은 명찬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0: 그럼 오늘 소개되나요?
1: 그럼요. 근데 일단 일부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엄선하고 엄선했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수가 많다 보니까 다음 주로 미룬 찬양들도 있지만 일단은 6곡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0: 지난주는 5곡이었는데 네. 오늘은 6곡이나.
1: 사실 정확하게 제가 마음을 어떤 마음 먹었냐면 5곡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매주 4곡씩만 해야지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제가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0: 근데 지난주 찬양 나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위로와 감동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충만하게 받으셔가지고 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1: 아무튼 오늘 6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걸려라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 특별한 또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한 찬양들입니다. 장르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사운드적으로도 좀 다양한 어떤 색채의 찬양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0: 아유, 너무 기대됩니다.
1: 그래서 약간 다양한 느낌의 감동을 이 시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아무튼 한 곡씩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찬양을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박지숙 님이 부른 고난은 선물.
1: 네, 이 고난은 선물. 지난 6월 24일에 발매가 된 찬양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소개를 못해드리고 이번주에 가지고 왔어요. 이 찬양은 제가 좀 뭐 물론 이제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전해 듣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가사의 고백이 참 마음에 있어서 좀 먹먹한 울림을 주더라고요. 저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새끼 독수리 어미의 날개에서 떨어지며 하늘을 배우듯 나를 놓으신 그 순간마다 주는 가까이 계셨죠. 그래서 고난은 나를 주께 이끌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했죠. 그래서 신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나를 살게 한 이 고난입니다. 네, 이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아무튼 뭐 빠른 곡은 아닙니다. 서정적인 찬양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 발굴단의 첫 번째 찬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좀 만나보시죠.

0: 네, 찬양 말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고난은 선물. 네, 박지숙님의 찬양 함께 나눴는데,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일단 먹먹하고요. 그, 고난을 지날 때는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네.
1: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아까 문자 보내주셨듯이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때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결코 내가 정말 머물 곳은, 내가 진짜 힘들 때 머물 곳은 오직 하나님 앞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야겠다. 기도로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새끼 독수리 어미의 날개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늘 색깔로 더욱더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은 모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니까요.
0: 네네.
1: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0: 자, 아무튼 찬양 말고 일단 오늘 갈 길이 멀죠?
1: 네.

0: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곡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집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일단 이 부르신 분이 1491입니까?
0: 1491 무브먼트.
1: 아, 네. 그러면 샘미프리?
0: 아, 네. 샘미프리.
1: 아,
0: 그렇습니다. 아, 네. 1491 무브먼트, 어떤 그 특별한 이 세대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길 바란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 말씀. 그래서 1491입니다.
1: 아.
0: 149편 1절. 149편 1절 말씀에 따라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예배 운동, 예배 사역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두 곡을 발매를 했어요. 두 곡을 발매를 했는데, 최근에 발매한 찬양이 바로 샘미프리고요. 우선은 6월 30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또 약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약강, 약강, 약강.
1: 피디님 답습니다.
0: 이거는 굉장히 강강입니다. 강강.
1: 근데 샘미프리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0: 나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시원한 찬양이고 강렬한 곡이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감히 좀 예상해 보지만 다음 세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대학 청년부나 혹은 중고등부에서 많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고 또 예배 때 부르고 싶어 하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어요.
1: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곡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송을 해줘서 한번 듣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아주 강렬한 아주 시원한 찬양입니다. 1491 시편 149편 1절 무브먼트입니다. 샘미프리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뒤에 또 특별한 게 이어지거든요.
1: 아유, 뭔가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특별한 시도가 이어지는데,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개별적으로 꼭 들어보세요.

0: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떻게 하면 이 곡들 영상 링크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이 발굴단 소개된 모든 찬양 6곡 다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박지숙의 고난은 선물과 굉장히 대조적인 찬양이었거든요. 느낌이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집사님?
1: 아, 일단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이 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0: 실제로 이 찬양이 이제 뭐 영상 링크에 나와 뭐 보시면 잘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샤우팅, 그러니까 외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이런 좀 곡을 알려줘서 다 같이 외치면서 막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면서 네. 그렇게 부르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지만 집사님의 어떤 세대랑은 조금은 거리가 좀 있는 곡이 아니었을까
1: 생각이 말이에요. 네.
0: 세미프리였습니다. 세미프리.
1: 네, 힘이 납니다.
0: 1491 무브먼트의 찬양이었고요. 자, 두 번째 곡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찬양 발굴단. 자, 세 번째 찬양을 저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세 번째 찬양 어떤 곡일까요?
1: 커피 소년이 부릅니다. 더 존귀하게.
0: 네. 커피 소년은 이제 노문환 목사님이라고 1세대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1세대 찬양 사역자의 아드님이 커피 소년으로 대중가요 활동을 했어요. 대중가수
1: 네. 맞죠?
0: 수고했어 오늘도 하면서 뭐 이런 곡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에게 좀 불리고 또 들렸던 그런 가요를 또 작업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1: 네.
0: 틈틈이. 최근에 위로브랑도 같이 공동 작업도 하셨고, 그리고 아내분이 제이레빗의 또 멤버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천재인가? 이제 유튜브 활동도 하십니다. 부부천재. 근데 대부분 또 찬양을 올려요.
1: 아.
0: 육아하면서 잠시 짬을 내서 두 사람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1: 아유, 너무 좋네요.
0: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보다 형님이세요. 사실 나이적으로. 이제 1세대 찬양 사역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세련되는데 또 굉장히 이 계절에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1: 이 계절에.
0: 그리고 본인의 색깔이 정말 잘 담겨 있어요.
1: 아유, 궁금한데요.
0: 진짜 이거는 제가 감히 좀 강력 추천 좀 드리고 싶은 찬양입니다.
1: 빨리 들려주세요.
0: 네. 찬양 발굴단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 곡인데, 이제 약간 언제 발매가 됐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면, 이 곡은 7월 10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4일 전이죠. 4일 전에 발매가 된 따끈따끈한 찬양입니다. 더 존귀하게. 굉장히 감미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축복의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찬양이에요. 커피소년의 더 존귀하게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발굴단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양 발굴단 세 번째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더 존귀하게. 왠지 유럽 감성이 좀 느껴지는.
1: 정말 감미롭네요. 네,
0: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그리고 진짜? 가사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0: 이 가사가 하려하십니다.
1: 네,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0: 네, 실제로 이제 성경 구절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제 나오는 맞나요? 족속 맞네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1: 아멘.
0: 네, 이것을 고스란히 옮겼는데 참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견고하게 하는 그런 찬양 가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파이디온의 친구들이 또 함께했어요.
1: 아, 뒤에 어린 친구들 목소리가.
0: 네, 좋지 않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저는 이 곡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너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이건 무조건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곡의 감동도 여러분께서 잘 받아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샵 9330번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잔소리거든요.
0: 아, 맞아요.
1: 네, 샵9330 0번으로 잔소리라고 또 보내주시면 기도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이왕이면 네, 샵9330 0번으로 씨앗이라고도 문자 남겨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 다 잘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찬양입니다. 네 번째 찬양 소개해드릴 텐데 네 번째 찬양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바뀌었어요.
1: 네.
0: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어떤 곡일까요?
1: 서명수님, 소아님이 부르신 구름?
0: 네, 구름입니다.
1: 궁금한데요, 가사가?
0: 이 곡은 이제 지금까지 패턴상 느리고 빠르고 이제 빠르고거든요.
1: 네.
0: 빠르고 경쾌한 찬양입니다. 우선은 그 말씀 좀 드리고 약간 구름이라는 게 약간 뭉게 구름 있잖아요.
1: 네.
0: 이제 높은 하늘에 하얀 구름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먹구름이 아니라 이제 하얀색 이제 그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 있잖아요.
1: 예쁘고 맑은 날 볼 수 있는 그런
0: 그 구름을 좀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좀 그리면서 들으면 더 저는 이 곡의 느낌이 왜 구름이라고 했는지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서명수님의 찬양들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굉장히 좀 힘있고 또 좋은 찬양들이 많거든요. 네, 최근에 또 발매한 찬양을 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6일에 발매된 찬양. 사실 지난주에 이것도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전해드리게 됐고, 사실 이번 주에도 못 들어갈 뻔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바뀌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긴 한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이 찬양의 감동과 그 이미지적 감동을 잘 좀 받고 또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좀 소개해드릴게요. 소환 서명순이 부릅니다. 구름 함께 들으시죠.

0: 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짧게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었어요.
1: 네. 네,
0: 서명순 소환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정말 맑은 날 구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살짝씩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거나 해야 될까.
0: 네. 핑계하지 못할지라. 만물에 주님의 속성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층 더 나아가서 감사와 경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딱 그런 날씨 아주 쾌청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영광의 주 여기 계신다. 그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지네. 전능의 주 함께 하신다. 그 사랑 우리를 통해 흘러가네.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좀 쳐다보면서 하루를
0: 맞아요.
1: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다 보면 사실 구름 구경도 못하고 하늘 구경도 못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 찬양을 들으니까 살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또 쳐다보고 싶네요.
0: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이제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 링크로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두 곡 남았거든요.
1: 네.
0: 다섯 번째 찬양 어떤 곡일까요?
1: 아, 이번에는 연평한님이 부르신 인사입니다.
0: 연평한은 워낙 유명했죠. 이제 요게벳의 노래로 잘 알려졌고 요즘에 또 히츠 킹덤 뮤직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연평한님께서 이제 7월 7일에 발매한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이제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으나 이 사랑의 뜰 안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으나
1: 그러나
0: 네, 저녁 방송 네, 행복.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아. 선수를 뺏겼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아마 시간대가 달라서 못 들은 분들도 좀 덜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꺼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은 먼저 하늘나라의 간본을 향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 있는 또 굉장히 서정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풀어나가는 찬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집사님이 먼저 좀 들어보셨잖아요 이 곡을.
1: 아니 PD님께서 듣고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여섯 곡 안 듣다가 네. 요 곡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들었거든요. 예. 아 그런데 아 이게 참 들어볼까요?
0: 진, 네, 진짜 이게 먹먹하고 이게 약간 슬프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슬픔이라고 좀 표현하기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슬픔이 아니라 이 가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는 또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를 좀 길을 제시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방송가족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평안 그러니까 조준모 씨가 불렀어요. 부른 건 조준모인데 이제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건 연평안입니다. 이 찬양 인사입니다. 인사 함께 듣고 오시죠.

0: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제 찬양 발굴단 다섯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찬양이죠. 네, 연평안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제 이미 한번 들어보셨지만.
1: 네. 일단 가슴이 먹먹하고요. 네. 어제 문자 보내신 분이 생각났어요. 그 아버님 떠나보내고 네. 또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 딸이어서 정말 감사했다고 고백했던 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잖아요. 네. 하지만 이 후렴구 보면은 더 웃어보겠어. 더 위로하겠어.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더 전하겠어. 그리고 용기 내겠다. 힘내겠다고 또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그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너무나도 많은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남겨진 사람이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바라고 정말 조금만 더 너가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또 열심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다섯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연평안의 인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한 곡 남았거든요.
1: 네, 이제 네. 마지막 한 곡 남았죠. 네.
0: 이제 뭐 패턴상으로 이제 느리고 빠르고 느리게 빠르고 느리고였어요, 방금은. 방금은 아주 느리게였는데.
1: 이제 마지막 밝게 마무리합니까?
0: 밝게 마무리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어노인팅 함께하는 것만으로.
0: 사실 어노인팅은 너무 유명한 팀이어서 발굴단이 발굴하지 않아도 예, 정말 이미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 곡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저는 대한민국 교회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가사를 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은 7월 8일에 발매된 찬양이고요. 그런 가사, 이제 우리 더불어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 어울려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하는 것만으로 복이 흘러가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을 내려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 좀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관도 따라하지 마시고 더욱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더욱더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또 오늘 자주 흥분하네요.
1: 이제 마지막 곡이 그쵸, 될 거고요. 네. 네,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쭉 여섯 곡 네.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발굴 보내주세요.
0: 자, 밝은 곡으로 좀 찬양 발굴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함께하는 것만으로 어노인팅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희 1부 잠시 인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필요하신 것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발굴 그리고 잔소리 씨앗 각각 문자 주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이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0: 아멘.
1: 집사님 아멘이시죠?
0: 네. 아유, 이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생명의 말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든든한 우리 좀 뭔가 움츠려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좀 어깨를 펴는 네. 펴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용기가 막 생기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결코 작아질 필요 없고요. 결코 우리가 기죽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의 불꽃으로
0: 아멘.
1: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0: 가족분들께 사랑에 뜨란 어김없이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거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잔소리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9178번님께서
1: 차소리?
0: 키워드를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차소리가 아니라 잔소리. 오늘 키워드는 잔소리니까 잔소리 문자 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시원한 바다 이미지 속에 또 말씀이 네 가지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발굴 일단 6곡이나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1: 네.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6곡 모두 한 번에 또 갑니다.
0: 어떠셨어요? 발굴. 네, 이번. 네, 아. 굉장히 많았는데. 다양한 찬양이 좀 소개되지 않았겠습니까?
1: 네. 이런 게 그냥 묻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또 우리 사랑의 뜨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돼서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고난은 선물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1: 네.
0: 그 찬양이 조회수가 6월, 지난 6월 달에 발매가 됐거든요. 이제 6월 달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흘 넘는 기간, 뭐 사실은 20일 가까운 시간이 좀 흐른 상황인데 조회수가 160인가 밖에 안 돼요.
1: 네,
0: 영상 링크가. 그러니까 사실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찬양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귀한 찬양이 소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고. 자, 아무튼 네, 필요하신 것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잔소리, 씨앗, 네, 발굴 네, 각각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기간에 이 시간에는 이제 신청 찬양으로
1: 그렇죠.
0: 좀 진행이 되잖아요.
1: 듣고 싶은 찬양 있으면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근데 일찌감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일찍 좀 들려드릴
1: 그렇죠.
0: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뒤에 나중에 찬양이 밀리면
1: 아.
0: 찬양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이제 많이 와서 이제 미처 못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 떠오르신다면 샵 9330번으로 일찌감치 좀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잔소리인데, 이제 9178번님 찬소리, 문자 주셔. 잔소리, 잔소리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주 찬양, 네. 함께 좀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앙상블 인해 귀한 연주 찬양 나누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네, 테너 김범진 그리고 바이올린 민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까지 감미로운 찬양이었어요. 만유의 주제였고요. 앞서 들었던 찬양 연주곡이었죠. 앙상블인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까지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방송 키워드 잔소리거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씨앗도 보내주시고요. 또 발굴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소개된 찬양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자,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항상 좀 언급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유튜브에 대전국동방송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제가 좀 짧지 않은 기간 이제 감기를 좀 알았다 보니까
1: 그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0: 네. 이제 뭐 거의 100%죠. 네. 회복이 돼서 여러분께 신나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사님 웃으면서 잔소리 하시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하실 것 같다고 자녀들이 이제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순애님께서 PD님 옆에 박은영 집사님이 함께하니까 덜 외로워 보인다고 안타까운 소식은 월화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서머 스페셜. 네, 서머 스페셜이 끝나면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주 4일 또 함께 할 예정이지만
1: 자꾸 저한테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니. 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잘 충전하시고 오늘도 그래서 끝나고 귀한 또 만남이 예정돼 있으시죠?
1: 네, 네. 맞아요. 오늘 또 1박 2일 사랑하는 또 집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요. 네. 오랜만에 쉼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0: 아, 근데 약간 이제 스케줄이 너무 이제 좀 편히 쉬셨고 컨디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1: 아, 재충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예. 방학 때는 재충전을 하고 또 새학기가 시작하면 또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집사님은 사람을 만나야지 좀 에너지가 좀 충전되는 편이신 거
1: 그렇죠.
0: 건가요?
1: 근데 체력은 없는데 또 네. 만나야 또 힘을 얻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인생이.
0: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좀 혼자라기보다는 집에 있을 때 저는 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편이다 보니까
1: 아 그러세요?
0: 집 밖에 좀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1: 너무 의외인데요.
0: 저는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1: 그래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가더라도 뭐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 호텔 밖에 왜 나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그 안에 호텔 안에서만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근데 방송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또 씩씩하게 에너지 있게 하셔가지고.
0: 방송은 너무 사랑하고 또 이제 방송 가족분들과 은혜의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 즐겁죠. 그래서 집에서 함께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기쁜 것 같고요.
1: 정말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0: 자 아무튼 신청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제 2717번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네요.
1: 네, 예수가 이어지길 마커스 워십 찬양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극동방송 찬양으로 무더운 여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0: 아유 감사하고요. 한 곡의 찬양 더 들려드릴게요. 더 들려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괴뱃의 노래 0360번님 신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 사랑했더라 좀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9816번님께서 의외라고 제가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밖에 좀 나가는 걸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1: 저도 그랬어요. 피디님 의외예요.
0: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만 막 계속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근데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 좀 녹아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꿈꾸는 사람입니다.
1: 혹시 아내분께서 잔소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잔소리입니다.
0: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잔소리 씨앗 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한 두 가지의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은 영적 재충전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 임하냐면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서 많은 날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도 야고보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이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기근이 들 거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기근은 곧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가 감히 왕인 나에게 저주를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숨었고 그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집으로 엘리야를 옮겨서 안전하게

게 지내게 해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세요. 가뭄이 들 것을 선포한 것도 엘리야이니까 이제 가뭄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엘리야가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은요,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가뭄으로 그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 헛된 우상인지가 드러난 거죠. 바알의 신당,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곳, 그런 것도 가뭄에서 예외가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면 비의 신 바알도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증명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기근도 내가 내리는 거고 비도 내가 내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도 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지만 이제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림으로써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완전한 신인지를 또 한 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을 만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아합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야를 목격한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든 외에서든 안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시돈 땅에 갈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순종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예전의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은 꼭 무슨 말인 것 같으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는 내일 걱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는 번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여러분 나의 내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나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또 말씀한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산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기쁘시게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편하시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바락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락이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까? 아니죠. 시스라를 처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락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바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락이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은 야일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바락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텐데 바락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느라 힘드시지 않았을까?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하나님에게 힘드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락이 순종했다면 하나님도 좀 더 편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하라고 하면 그냥 예 하고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이 편하게 부리시는 종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바로 일 맡기실 수 있게 그렇게 편하게 부리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뭘 시키시려고 그럴 때 얘가 순종할까? 얘가 또 무슨 핑계를 댈까? 하나님도 좀 고민을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부려먹으시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엘리야가 만난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또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였거든요. 오바디아는. 왕궁의 책임자로서 아합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왕궁의 고위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주는 혜택,
그것으로 영적 감

0: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겨주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면 100명의 무명의 선지자들은 오바댜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 자신의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는 아합 왕도 무릎 꿇어야 할 하늘의 대왕께 먼저 충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아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임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바댜를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중동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자 교민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선교계가 교민들의 예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란 최고 지도자 산하 자산관리기관이 150년 역사를 지닌 테헤란 성베드로교회의 소유권을 무효화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이곳에서 공식 예배를 드려온 테헤란 한인교회도 당장 공간을 잃게 됐으며 2017년 이후 담임 목사가 없는 9년 동안의 목회 공백 속에서 교민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의 재산 압류와 강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대흥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종교 간 대립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 교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의 자유이자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식 예배 허가를 위한 대체 공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역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최근 본부 임원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 본부 건물에 영상 자료와 실물 사료를 융합한 디지털 역사박물관 건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박물관은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세계 100여 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총회 세계 선교회의 방대한 역사와 시니어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로 시각화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는 대형 프로젝터 20개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구현한 교계 선진 디지털 역사관에 공간 선계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 주중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비영리단체 자립을 돕는 선교적 요람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간 복음화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두인구센터는 청년 스타트업과 공익단체들을 위해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비영리단체 바른경영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세종한교회도 교회 비전센터 내 250평 규모의 공유공간을 개방하고 창업기획사와 협력해 현재 13개 청년업체 창업 보육과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 전문가들은 교회가 주중에 비는 공간을 활용할 때 처음부터 전문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장기적인 선교적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 제공을 넘어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안적 목양 사역이 청년 세대와의 새로운 복음적 접점을 넓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결 신학을 전수하고 한국교회 부흥 현장을 공유하는 2016 웨슬리안 선결 프로그램 수료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 10명의 선교 지도자와 청강생 6명을 포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복음주의와 사중복음 전략에 대한 집중 강의를 이수했으며 신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생생한 예배 현장과 순교 역사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대표 송재흥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나눈 신학적 지식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주중 유휴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636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환자는 99명에 달해 전날보다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장충단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관내 지정 무더위 쉼터로 참여하고 일반 쉼터가 운영을 마치는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양강교회와 서울 성락성결교회도 교회 마당에 냉장고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과 이동 노동자들에게 매일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이처럼 주일에만 사용되던 일회성 공간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을 구호하는 공익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국제인권 NGO와 대중가수가 필리핀의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IJM 코리아는 어제 공식 채널을 통해 아동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캠페인 작지만 충분한 빛을 공개하고 가수 에녹 씨의 자작곡 고래 한 마리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실시간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집중되는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 아동을 구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법체계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준호 IJM 코리아 대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는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

0: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ABC.
1: FABC 신앙 칼럼.
2: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앙가주망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 책임있게 행동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정의를 마음으로만 찬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의를 머리로만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정직을 붙들며 악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순종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 FABC 신앙 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지체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는 온 천지에 가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최고의 교제 시간임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이 복된 권리 부디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될 것을 믿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세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한 대전 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연결을 원하실 때는 기도 사연 밑에 전화라고 적어주시고요. 신원 밝히기 어려우실 때는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기도의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모두 하던 일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기도의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대로.
0: 네. 앞으로 더 바쁘시죠? 이제 예. 한 달 정도는 네. 교회 행사가 많으시고 또 집회도 많이 가시죠? 네. 목사님. 네,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이 시간 기다리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어떻게 내 삶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어떻게 이 가시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가시는 무서운 것입니다. 심겨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가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삶을 놓아버리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 때문에 더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가시를 가지고 있죠. 때때로 육체적인 질병이 가시가 될 수도 있겠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될 수도 있겠고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의 비극적인 상처가 계속 내 현재의 발목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가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0: 아멘.
1: 이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가시가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내밀한 부분에 있는 그 가시와 상처들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다루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그래서
1: 사도 바울이

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나에게 계시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 계시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톤 아포칼립세온인데 이 계시는 숨겨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확하게 이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이 출현이에요. 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출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극히 클 정도로 휘페르볼레라는 단어를 동원하는데 이 단어는 정도를 지나쳐서 뛰어넘을 때 놀라운 그런 계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 쓰임받는 것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한 번 쓰임받아도 우리가 40년 동안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쓰임받는 것도 놀랍죠. 그러나 두 번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세 번 쓰임받는 사람이 드물죠.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사도 바울은 계속 쓰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남겨진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1: 아멘. 아멘.
0: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터인데 우리의 가시가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의 깊은 내밀한 모든 것의 그 상처 수치가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0: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복음으로 풀어지고 내 삶이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1: 아멘. 여러분 정말 힘이 나시죠? 이 귀한 말씀 내 안에 가시가 있다 한들 그것도 하나님의 출현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지금 답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동 참사랑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게 되고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3288번 번호 쓰시는 따님이 엄마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네요. 네, 내용이 어찌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기도 부탁드려요. 저는 장애인이고 어려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수술도 여러 번 받고 그 후로도 왼쪽 몸에 마비 증세와 보행장애가 생겨서 몸이 약한 상태인데 그런 저를 늘 엄마가 간병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종양이 몸에 생기셨다고 해요. 자궁근종이 발견되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셨네요. 아닙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따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되실 거고요. 또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따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이렇게 엄마에게 이런 글도 보냈어요. 엄마 박주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테니 힘내세요 라고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딸이 어머니의 그 질병을 안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데 목사님 참 귀하죠? 이 귀한 딸이
0: 귀합니다.
1: 본인도 약한데
0: 네.
1: 그 어머니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다니 참 귀하네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0: 저도 이 절망을 압니다. 저도 왼쪽이 다 마비가 된 적이 한번 있어서 장기까지 못 걷고 굉장히 이게 비참합니다. 사람이 비참해요. 내 몸으로 내가 행동할 수 없는 게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이 귀한 따님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을 축복하고 엄마를 말씀 가운데 축복함으로 기도합니다.
1: 주님.
0: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아멘.
0: 그가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희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시는 도다.
1: 아멘.
0: 이 아멘. 말씀은 현실이 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실현되어지며 언약의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육체를 주님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며 그 육체를 주님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며
1: 아멘, 아멘.
0: 주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1: 아멘.
0: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며 살아나게 되어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칠지어다.
1: 아멘.
0: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1: 아멘.
0: 이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아멘. 말미암아
1: 아멘.
0: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깨끗하게 되어지며
1: 아멘.
0: 모든 더러운 것은 지금 떠나가라.
1: 아멘.
0: 모든 더러운 것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아 없어져.
1: 아멘.
0: 녹아 없어져. 떠나가. 하나님께서 친

0: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박주숙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따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네, 우리 따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어려운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기도밖에 없지 않아요.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답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속 기도하십시다. 5976번입니다. 어제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렸던 기도인데요. 유영양 권사님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하셔가지고 교회에 갔다 온 것도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유 권사님 어제 응급실에 가셨었네요.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소망의 기도 중보 기도로 MRI와 심전도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0: 아멘.
1: 하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0: 아멘.
1: 네, 권사님 이제 댁으로 오셨나요? 신경학적 검사가 16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도 병이 발견되지 않도록 강력히 중보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하신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이신 듯합니다. 5976 성도님 유영양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0: 예, 우리 감사할 것만을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더 강건함으로 세워주옵소서. 유영양 권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힘있게 작동할지어다.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진단하는 의사들의 손을 주님 친히 붙들어주사 만군의 의사 되시는 주님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며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여 주시며 하나님 친히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며 유영양 권사님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랍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권사님 힘내시고 강건하십시오. 유 권사님 이렇게 기도 동역자들이 계셔서 행복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 2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또 이 시간 늘 함께하시는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331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 믿음이 생기고 교회 섬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참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입니다. 사업장도 잘 운영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남편과 또 아드님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예, 제사장권은 지금 이 아내분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아내분에게
1: 아멘.
0: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러므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홀로 예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권이 속죄권을 행하기도 하고 축복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사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사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입을 열어 증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 섬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재력을 더하여 주시며
1: 아멘.
0: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물질의 불을 더하여 주사 넉넉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넉넉히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0: 주님의 보좌 앞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고 보내신 일곱 영 곧 성령을 보내어 주사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모리악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남편 가운데 임하여 주사
1: 아멘.
0: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 그 모든 인사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주님.
0: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만남의 축복이 말지어다
1: 아멘.
0: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듯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듯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 총리의 위에 올랐듯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얻었듯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반드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지어다
1: 아멘.
0: 특별히 주님
1: 아멘.
0: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딸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지혜롭고 보배로운 딸을 허락하여 주사 놀랍게 믿음의 가정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만남의 축복이 열려짐으로 그 일생의 복 되게 되어지며 결실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3318 성도님 힘내시고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남편과 아드님의 좋은 기도의 응답 또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088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정엄마 치매로 힘들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천국 소망 끝까지 놓지 않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고요. 또 남동생이 간암 투병 중에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암을 잘 이겨내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동생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참 누님으로서 또 따님으로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셨네요 네,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1: 아멘.
0: 하나님 친정 엄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매로 힘들어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종려나무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아멘.
0: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 빛이 청정하게 하여 주시며 그 진액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종려나무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할지어다 그 빛이 청정할지어다
1: 아멘.
0: 그 진액은 여전히 풍족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주여,
0: 주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 그대로 그 날에 너희에게서 그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너희의 목에서 그 멍에가 벗어지되
1: 아멘.
0: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가 부서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현실이 되어지며 실현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간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주여.
0: 주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남동생의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사여 주심으로
1: 아멘.
0: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그 머리 위에 안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염증은 떠나가며
1: 아멘.
0: 모든 더러운 염증은 떠나가게 되어지며
1: 아멘. 아멘.
0: 모든 암세포는 녹아 없어짐으로 남동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1: 아멘.
0: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져라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어지는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나라 살아나라 모든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떠나가며 모든 염증은 떠나가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은 벗어지게 되어지고 아, 그 네.

0: 홍해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지는 아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임할지어다.
1: 아멘.
0: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 됩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보좌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일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어머님과 또 남동생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님이 또 따님이 이렇게 기도했음을 꼭 알려드리시고요. 정말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찾아오신 성도님,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얼굴까지 번져 있네요. 가렵진 않지만 온몸에 이 번진 두드러기가 진정되도록 지금 기도받고 싶다고 이제 실시간으로 기도 요청을 해오셨네요. 네, 저희가 우리 성도님 방송 듣고 계시죠? 가장 불편하신 부분에 한 손을 얹고 얻고 믿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지키는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질 겁니다.
0: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온몸에 두드러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주여.
0: 얼굴까지 번져서 점점 주여. 심해지고 있습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그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모든 것이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1: 아멘.
0: 이 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취함을 얻을지어다.
1: 아멘.
0: 그 모든 피부는 깨끗해짐으로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의로운 해로 지금 비춰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성령으로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며
1: 아멘.
0: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그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물 밀듯이 이 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이 딸의 육체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뒤덮여지는 은혜의 일들이 지금 실행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쾌유하십시오. 네, 보혈의 광선을 주님이 이 시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3055번 성도님, 너무나 무더운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작업을 하는 남편, 옛 초기 작업을 하시는군요. 잔디를 깎고 뭐 이런 일이죠. 옛 초기 작업을 하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초기 작업을 하는 남편분, 더불어서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인부들 하나님이 이 시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참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가장들을 또 아내를 두신 방송 가족들 듣고 계시다면 모두 본인의 가족들을 안고도 한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1: 네.
0: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하고 있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1: 아멘.
0: 그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 어깨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사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놀라운 세임을 얻을지어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셈으로 들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이 남편으로 하여금 그리하여 독수리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늘 향하여 날깃하며

0: 주님께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고맙습니다. 남편분께서 참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네, 9130번입니다. 저의 큰아들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예, 공부하면서 또 현지에서 또 목회도 시작한 귀한 아드님 주의 일에 정진하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2: 예, 미국에서 저도 공부했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 네. 미국에서 학위 과정 받는 게 그리고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게 저도 사역 같이 감당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공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큰아들을 위하여 우리 이 귀한 아들 우리 위하여 우리 같이 중보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에게 허락하셨던 학자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그 입술을 여심으로 학자들의 혀를 더하여 주사 그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사 그 모든 것을 분별함으로 그 모든 것을 파악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인권을 더하여 주시며 물권을 더하여 주시며 체력을 더하여 주사 학위를 온전히 마치게 하여 주시며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의 성령으로 지금 임하여 주사
1: 아멘.
2: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1: 아멘.
2: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풀려질지어다.
1: 아멘.
2: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풀려질지어다.
1: 아멘.
2: 그 모든 것 가운데 풀려질지어다. 더 열려질지어다.
1: 아멘.
2: 더 열려질지어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1: 아멘.
2: 그 모든 것은 열려라.
1: 아멘.
2: 열려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수는 무너지며 은사는 임하며 이 아들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찾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2: 은사를 놓쳐버렸던 자들이 은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사
1: 아멘.
2: 궁창의 영영이 빛나는 별과 같이 쓰임 받을지어다.
1: 아멘.
2: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큰아드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드님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님 계속 기도로 또 후원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0353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6개월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왼쪽 귀 고막 앞에 종양이 생겨 수술했는데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소독하러 다니는 중이에요. 오른쪽 귀는 어릴 적에 배구하다가 강 스파이크에 맞아서 고막이 파열됐고 청력은 손실된 상태입니다. 겨우 왼쪽 귀만 청력이 살아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왼쪽 귀마저 손상이 될까 청력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이 시간 왼쪽 귀에 한 손 얹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2: 예, 얼마 전에 집회 가운데 이렇게 고막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였을 때 정말로 그 즉시 들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1: 아멘.
2: 체험하였습니다. 동일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성도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확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도받을 때 동일한 은혜 역사가 지금도

0: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귀한 아들 주님 함께하여 주사 그 왼쪽 귀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아멘. 그 말씀에 아멘. 의지하여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사 친히 임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그 막힌 것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종양은 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왼쪽 귀의 청력은 살아나라. 아멘. 오른쪽 귀의 청력도 살아나라. 아멘.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이 열려지며 막힌 것이 열려지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평강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예수의 안식은 흘러들어가라.
1: 아멘.
0: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아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에 기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왼쪽 귀는 열릴지어다.
1: 아멘.
0: 오른쪽 귀는 열릴지어다.
1: 아멘.
0: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1: 아멘.
0: 모든 막힌 것은 열려짐으로.
1: 아멘.
0: 모든 막힌 것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생은 다시금 살아나게 될지어다.
1: 아멘.
0: 놀랍게 부흥하게 될지어다. 아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넉넉히 이 땅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기도응 답 받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 당장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1: 네.
0: 계속 그 마음을 열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루 뒤에도 일하실 수도 있고
1: 아멘.
0: 이틀 뒤에도 일하실 수 있고
1: 아멘.
0: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닫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은혜 역사가 제한됩니다.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성도님 듣고 계셨죠?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397 성도님께서 추공간 확장술을 받으셨네요. 추공간 확장술은요. 척추신경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추관공을 넓혀서 신경 압박과 염증을 치료하는 척추 시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아니고요. 확장술 시술 하셨는데 3개월 후인데도 통증이 심해서 괴로워하시는군요. 통증이 없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내용 잘 알려주셨고요. 예,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0: 우리만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 시스기아가 이렇게 아팠거든요. 피부가 막 불타듯이 타고 뼈가 아파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자가 나를 물어뜯는 것 같이 뼈가 아팠다. 그래서 가장 큰 아픔은 뼈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아픈 거예요, 지금. 척추신경이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 뼈가 아픈 것인데 하나님이 시스기아를 일으키셨듯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1: 주님.
0: 너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여 친히 임하여 주사
1: 아멘.
0: 주님의 보자국 난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그 모든 척추신경을 지금 만지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뼈마디와 관절을 주님이 지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환상을 더하여 주사 마른 뼈가 일어나 크고 강한 군대가 될지어다.
1: 아멘.
0: 그 뼈 가운데 모든 세포는 서로 살아나게 되어지므로 모든 신경은 서로 연락되어지므로 모든 뼈마디는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 척추신경의 모든 것들은 살아남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진 창조로 말미암아 그 뼈가 온전하게 될지어다.
1: 아멘.
0: 그 뼈의 모든 통증은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뼈의 통증은 나가.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뼈는 강건함으로

0: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환상이 에스겔의 놀라운 그 역사가 현실이 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예, 성도님 평안하게 주의 치료를 경험하십시오. 예, 통증이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9187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 사랑하는 남동생 57세인데요 뇌경색으로 6개월째 병원에 있습니다 하셨네요. 동생이 소통이 되지 않고 눈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욕창도 있고 항생제 내성균도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와 근육 그리고 혈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동생의 치료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자매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누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도 살아남도록 유전자가 변이된 세균이라고 하네요. 네, 저희들 상황은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2: 3개월 전에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 할렐루야.
2: 뇌경색보다 더 심각한 게 뇌출혈이거든요. 이 혈관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마비가 오는 건데 이 뇌경색 가운데 이 욕창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항생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로 갑시다. 우리 골고다로 올라갑시다. 우리 골고다로 올라가서 우리 십자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손으로 만집니다. 나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그 머리에 내가 감히 손을 대므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남동생 가운데 임하여 주사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뇌혈관은 뚫리며
1: 아멘.
2: 예수의 이름으로 뇌혈관은 뚫려
1: 아멘.
2: 예수의 이름으로 뇌혈관은 뚫려
1: 아멘.
2: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1: 아멘.
2: 모든 것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2: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이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혈관은 풀어주심으로 살아남으로 움직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주여,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지어다.
1: 아멘.
2: 심장은 다시금 뛰게 되어짐으로 그 육체는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청년처럼 이 남동생이 뛰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아멘.
2: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혈관세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1: 아멘.
2: 주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호르몬의 정상적인 운행이 지금 진행되어질지어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이 남동생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며 이 남동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사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은 흘러들어가라. 모든 뇌혈관은 뚫려 주의 은혜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님의 보호자로 치니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예, 남동생의 상황이 참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 일이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그 가정을 살려가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기로 합니다. 동생분 쾌유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더니 오늘 기도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0: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1: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며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후 시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신 모든 청취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드려 주시죠.
1: 요즘 제가 품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0: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참사랑 감리교회 목동에 있죠. 전병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린도의 킹덤 빌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귀감 있게 보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때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도 있더라는 거죠.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신앙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신앙운동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신앙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마치 이벤트로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벤트적 예배 그리고 이 복음을 이벤트적으로 듣고 끝나는 이런 교회 시대는 언제나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시대가 되고요. 적어도 교회가 역동적이고 시대를 리드하고 시대를 선도하며 끌고 가는 그 시대를 보면 교회의 복음에 대한 그 이해는 소위 무브먼트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벤트와 무브먼트 이 차이가 어떤 걸까요? 이벤트는 복잡한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고 그래서 한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의 일반적인 삶의 영향이 끊어지고 이벤트의 전기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촉진했던 어떤 복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이게 이벤트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무브먼트는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듣게 되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서 만나는 주변의 길거리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효과와 그 이펙트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가는 이런 효과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는 활동적이고 그 전체의 영향을 기간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오늘날 교회의 예배를 잘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벤트성 예배, 이벤트성 복음이 전달되고 듣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이벤트적인 목회를 해왔다고 자인하고 그러면서 이젠 보다 이 무브먼트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됐고 함께 우리 목회자들과 설교를 코칭하고 나누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현재의 설교는 90% 이상이 거의 이벤트성 설교로 끝나고 맙니다. 교회 안에 잔치로 끝나고 가정에 가서 할 얘기가 없고 할 동기가 없는 그런 이벤트적인 예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는데요. 세상을 상징할 만한 거대 도시 고린도.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그러면서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서의 고린도. 이 고린도 도시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피고 또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인간의 가장 최고 IQ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덴 지역에 가서 자신의 학문성이 휘둘립니다. 니들이 머리 좋고 철학에 능하고 예술에 능하고 학문에 능하다고 하니 한번 코를 납작하긴 해보겠다는 식으로 학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체계적이었고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바울의 설교를 흠을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에서의 복음의 성과는 아주 극소수였고 서너 명 예수를 믿는 분위기지만 그들을 향하여 세례를 줬다는 기사가 없는 걸 볼 때 저들은 동의 정도로 끝난 성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자리는 교회들이 생겼지만 아덴만큼은 교회가 생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했 던 바울의 기억은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지중해의 배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로 모든 사업자들이 자신의 장사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기 위해 고린도로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 신문물이 발달이 됐을 뿐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많은 곳에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고 또 유흥업소들이 많아지며 심지어는 종교 하나의 신당까지도 일천여 사제들을 세워서 이 여성과 밤을 지나면 신이 흥분해서 복을 준다는 종교적인 호도를 통해서 타락시키는 이 고린도에 바울은 뒷걸음이 차디찼습니다. 실패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 때 어디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분주한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왠지 모르게 외로움, 약함, 두려움, 떨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에 갔을 때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 기거할 때에 나의 약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떨림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도시에 바울이 혼자 갑니다. 나를 향하여 1분도 시간을 줄 수 없는 분주한 고린도 시민들에게 복음은 증거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자니 유대인들의 강팍함,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나는 유약함을 느껴지고 상대방은 강하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 왠지 모를 이 부교감 신경이 속에서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에게 그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첫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 살았느냐 하면 로마에,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분쟁하고 소유가 일어나고 그러자 당대 황제가 로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아 다 추방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로 쫓겨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의도적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선교의 실패감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혼자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 누구에게 마음을 열까? 하고 있을 그때에 이들의 만남이 절묘했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회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꿰매서 텐트를 만드는 텐트 장사 사업자였거든요. 바울이 그때는 교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았고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하겠다는 자비량 선교하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텐트 만드는 공장에 딱 갔는데 웬걸요. 이태리에서 벌써 한 부부가 왔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바울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부잖아요. 선교사의 으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잖아요. 진짜 권위자. 이 텐트를 만들어가며 제작해가며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이야, 바울은 정말 하늘이 열린 자예요. 그러자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훈련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받으면서 그때 바울은 유일하게 세속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유일한 킹덤 빌더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 바로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린도에서 세속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돈독한 인재로 세우게 됩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신 이 섭리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이 절묘하게 우리는 아마 내가 잘해서 만났다고 내가 사교성이 좋아서 만났다고 처리하고 그냥 말아버릴 거지만 바울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천군 만마 같은 이 부부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목회 소회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숨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부라고.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목숨이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신 끊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헌신하고 희생적인 킹덤 빌더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해서 이 킹덤 빌더라는 개념을 착안을 합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빌더는 세우는 자, 킹덤 빌더, 왕국을 세우는 자. 세속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가장 부패한 세상에 가장 거룩한 처치 빌더로 교회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킹덤 빌더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킹덤 빌더로서 가장 외로울 때 이 팀 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도 바울은 이 둘 가지고 이 마음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아직도 떨려요. 왜?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가는 코스마다 유대인들은 앙숙이었고 그들의 강성은 바울을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부류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베리아에 떨쳐놓았던 실라와 디무대가 그 적절한 타임에 와 붙어주는 겁니다. 실라와 디무대, 누구?

누굴까요? 베테랑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하며 감옥에도 같이 있었던 이 베테랑 사역자들이었어요. 벌써 4명이 붙었어요. 혼자 들어갔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호를 단신 고린도의 그 거친 도시의 한 중심에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바울의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붙어주니까요. 바울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시저가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아직 예언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벌써 20, 30년 전에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이 땅의 모든 구속사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셔 다시 오실 메시아로 약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입증해 전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올게 온 거예요.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와서 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왜 유대교의 자리를 뺐느냐고 하면서 다시 적대하고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6절로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두 가지 말을 한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 날이 오는데 이 죽음은 우리의 잠, 수면 상태로 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우리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잔다고 해서 눈을 감았는데 순간 눈 뜨고 보면 주님이 다시 와 계시는 거예요. 이때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변호를 해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가 강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불신자가 된 상태로 백보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당신의 피는 당신의 머리로 갈 것입니다. 나는 손이 깨끗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강팍했으니 장차 백보좌 심판에서 그 심판의 그 피는 당신의 머리로 쏟아질 것입니다. 내 손은 깨끗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죄를 묻지만 전하지 않은 나에게도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교회 밖으로 전해야 된다는 이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중엄한 메시지인지 우리가 이 실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선교의 원칙으로 돌아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라. 바울은 언제나 어떤 지역이든 선교 신학이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반드시 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헬라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바로 옆집을 열었는데 헬라인 집이었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이미 개종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많은 집안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도 거기서 만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이 바울이 회당장을 만나요. 제가 시골에 가서 이장을 전도했더니 이장 아닌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고린도, 불모지, 타락도시, 거대도시, 상업도시, 쾌락도시 누구 하나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1분도 내게 시간 줄 사람이 없는 분주한 이 도시에 벌써 나 혼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붙어줬죠. 실라와 디모데가 붙어줬죠. 여기 유스도가 붙어줬죠. 그리고 그리스보 회당장이 붙어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어줬죠.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킹덤 빌더들이 갑자기 풍성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유대인들이 올게 온 것처럼 저들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불안해지게 돼요. 아, 사람 둘이 붙었지만 마음의 샬롬이 온전하지 않아요. 또 실라와 디모데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0: 인간적인 찌뿌둥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유스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에는 왠지 샬롬이 아직 가시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는 부교감 신경계가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9절로 10절입니다.
1: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0: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람이 와서 위로가 됐고 천군만마를 얻은 바울의 인간적 위로와 격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옆에서 의지하고 인간이 아무리 도와도 사람의 속에 숨겨진 이 불안, 이게 완전히 가시더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최종 단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한 내 마음속에 사람이 해도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코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하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함께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코드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미 지상 대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이 관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볼 때 아, 이 소망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애우가 되고 아무리 병약한 사람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이 눈동자가 생기가 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도 소망이 있는 분은 생동감이 있어요. 막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죽어가면서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나는데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영원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무서운 거예요. 이 비전이 마귀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한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두려운 시점에 꿈을 주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을 많이 숨겨뒀다 이거예요. 바울의 지금의 입장이 뭔데요? 아덴에서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의 이벤트의 연속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계승, 신정왕국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남긴 유산,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킹덤 빌더들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누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여기서 뭔가를 촉매로 받았다면 일단 교회 밖에 나갈 때 얼굴에 미소부터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은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받은 이 촉매의 복음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밖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요 킹덤 빌더 이걸 가지고 저를 살펴봤습니다. 나 이벤트 목회했다. 적어도 한국교회

0: 출발한다.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제 삶은 변화될 겁니다. 저는 이벤트 예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변화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눈치 있는 성도들은 함께 무브먼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나는 정말 킹덤 빌더였었는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는 안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벤트 끝나면 완전히 끝나요. 70년대, 80년대 중구동부 데리고 캠프에 가서 2개월까 4개월까 여름 행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가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름 행사 딱 끝나면 그 다음 주일날 팔이 날려요. 이벤트의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킹덤 빌더가 포크레인 들고 건물을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 성질 한번 안 부리는 거, 이런 것이 킹덤 빌더의 놀라운 소재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모래 하나이 들어왔어요. 돌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목재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킹덤 빌더는 나의 태도 하나만 개선해도 나는 킹덤 빌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명예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외치기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것, 그럼 킹덤 빌더예요. 혈기를 내려고 했는데 혈기를 참는 것, 킹덤 빌더예요. 킹덤 빌더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가지고 가서 난 못했다고 실패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너무너무 가벼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 가벼운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밖을 나가야 돼요. 이미 식당에서부터 시작될걸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교회 밖에서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 작은 어떤 액션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귀감 신경까지 샬롬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잠자고자 할 때 잠을 주무시게 만들 거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서 비밀처럼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킹덤 빌더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너무 거북적인 과제를 갖고 가지 마시고 말 한마디를 순화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킹덤 빌더의 삶이 될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배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가 있건 없건 내가 이 교회로 한번 데리고 왔다는 이 자체는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록에 킹덤 빌더로서 여러분의 명단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높은 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낸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오보에 콘첼토 1악장 준비했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이무지치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비발디의 오보에 콘체르토의 1악장 하인슈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메이저 작품 번호 47번 크로이처의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이작 벌만의 바이올린 연주,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메이저 작품 번호 47번 크로이처의 사막장 피날레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라그네 가운데 나오는 세레나데를 플루트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은 그 멜로디가 참 낭만적이고 또 아름다워서 성악뿐만이 아닌 여러 악기로도 연주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세레나데를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합창곡이죠. 대장간의 합창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영국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저는 고향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제 타게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이런 표지판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육상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국제교통 프로젝트인데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를 거쳐서 터키까지 단순히 길을 잇는 것을 넘어서 물류나 관광, 산업, 문화 교류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우리는 북한과 단절이 돼 있어서 뭐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또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항공과 바닷길 뿐입니다. 그래도 꿈꿔야죠. 통일이 돼서 저 중국을 거쳐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선교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꿈. 여러분 절대 헛되지도 않고 허황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통일의 꿈. 운전하면서 또 기차 타고 복음 전하러 떠나는 길,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로그인하셔서 얼른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석 지금 남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샵 10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했어요. 나가서 전하라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뿐만 아니라 뭐 기차도 타고 직접 운전도 해서 북한 땅을 지나 또 중국 러시아 거쳐서 인도 거쳐서 저 중동에도 닿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여러분 왜 이게 허황되다 어이 그럴 날이 오겠어 에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꿈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분명 북한 땅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중국을 거쳐 또 러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선교갈 날이 우리 때에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440 성도님도 세종에서 출석을 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7141님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울산에서 꿈꿉니다 하시면서 1257 성도님은요, 찐 평양냉면 평양 가서 먹어봐야죠 하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곳에서 한번 좀 먹어봤으면 그날이 빨리 와야겠죠. 자, 7606님 아멘. 하나님께서 북한에 문 열어주셔서 그 땅을 통해 육로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체크와 함께 한 줄의 기도들, 그리고 여러분 꿈꾸시는 내용들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신청 찬양도 같이 꼭 보내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코너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매일 북한과 또 통일에 관련된 시사 상식들 우리가 두 가지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길, 도로, 철도 이런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 많이 풀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죠.

자, 전국 곳곳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가서 선교할 그날을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신 분들 출석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끝까지 보내주시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지난주부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생겨야 기도도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도 오늘 하루의 두 뼘 남북한에 멀어졌던 또 통일과 멀어졌던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실 준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철도와 도로는 수도인 서울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이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부터도 일제시대 또 그전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대한제국 때도 수도였잖아요. 한양, 경성,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서울 경자를 써서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은 철도 노선은 경부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것은 경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의선이 있어요. 이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지하철이나 그 국철 이런 거 다니니까 노선 아실 텐데 경의선이라는 노선이 있거든요. 자, 서울과 또 다른 지역을 잇는 것인데 경의선에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일까요? 1번은 개성, 2번은 의주, 3번은 함흥입니다. 자,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겁니다. 경의선은 그러면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걸까요? 1번 개성, 2번 의주, 3번 함흥.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마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조선시대에는 여기 이 도시가 더 유명했지만 새로운 신이 도시가 요즘에는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오가면서 아주 더 유명하고 큰 도시가 됐습니다. 나중에 정답 들으시면 오 그러실 거예요.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파이팅! 3535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경의선에 비둘기호부터 봤는데요 하셨는데, 야 나이가 나와요. 그쵸? 근데 6581님 서울과 의정부 연결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잘못하셨어요. 자, 경의선이라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이냐 문제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이 개성, 서울과 개성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2번 의주,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것이다. 3번 서울과 함흥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아니, 보기 안에 정답이 문제에서부터 벌써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저 떠먹여드리는 건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오늘은 많진 않지만 어제보다 저는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도 또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어서 정답 남겨주십시오. 자,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1351 성도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홀리파이어입니다.

계십니다. 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의정부인 줄 알았어요 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경의선,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정답 2번 의주를 잇는 철도 노선을 뜻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하고

거기에 의주라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서해를 더 접한 왼쪽 편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의주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동네다 해서 신의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의주까지가 원래는 조선시대에 엄청 유명한 또 지역이었다 보니까 서울과 의주까지 가는 이거를 경의선이라고 했고요. 아까 어떤 분이 찾아주셨는데 500km가 넘는 철도노선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철도노선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통일이 되면 왜 철마가 달린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예, 그게 다 경의선을 타고 지나는 겁니다. 자, 복음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9950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북한학 전공자로서 가장 애정하는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 통일돼서 얼른 가고 싶어요. 전주입니다. 8291님도 문자 남겨주셨고요. 자, 이번 7월 1일자로 새롭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탄생한 전남 광주특별시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8732님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문산인데요. 바람은 많이 불고 날은 덥네요 하시면서 정답 의주 1989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어떤 분께서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 형상이에요. 일본이 폄하한 거예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자, 호랑이 형상이라고 이제 다시 한반도 모양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양 쪽에 있어요. 아셨죠? 자, 입모양 쪽에 의주, 신의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아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극동방송이 자유롭게 들려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0625님도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렇게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지리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철도를 했고 이번에는 도로예요. 우리나라 각 지역을 잇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도 있고 일반 국도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는,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요,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북한 평안북도의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1번 국도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단절이 돼 있죠, 지금은.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요, 울산, 포항 거쳐서 속초, 강릉, 속초, 또 원산 거쳐서 이렇게 남북한의 동해안을 쭉 타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거든요. 자, 1번 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서해안을 이렇게 지나는 거고,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오늘의 문제, 지금 문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쪽 동해안을 거쳐서 자,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이 국도는 몇 번 국도일까요? 자, 1번 5번 국도다. 보기 2번 7번 국도다. 보기 3번 10번 국도다. 자, 5번 국도일지 7번 국도일지 10번 국도일지 우리 8261님 제일 처음 정답 남겨주셨는데 39번 도로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자, 1번이 5번 국도, 2번은 7번 국도, 3번은 10번 국도입니다. 아,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시지만, 여러분,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던 길들이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길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1번 국도는 상징성이 있어서 많이들 아세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게 1번 국도인데, 반대편 부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북도 온성

까지 가는 거는 몇 번 곡도일까?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자, 1번이 5번 곡도다, 2번이 7번 곡도다, 3번이 10번 곡도다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5번, 7번, 10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숫자 완전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요일수. 힌트 다 드리네 오늘.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행운을 상징하는 수 잘 맞춰주세요. 예, 참여하시는 데 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남궁송옥입니다. 나를 통하여. 제주에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배워도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찬송 준비했습니다. 계속 신청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국도 문제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7번 국도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또 울산, 포항, 또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지나서 원산 지나서 함흥, 청진 지나서 저기 북한 온성,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이렇게 딱 지나는 국도가 있어요. 몇 번 국도일까?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도인데 우리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가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자, 이 국도는 몇 번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5번, 2번 7번 국도다, 3번 10번 국도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샵 1069번입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까지 여러분 많이 푸셨어요.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 목포를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 서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그러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것은 몇 번 국도일까요? 였죠. 정답은 바로 2번! 7번 국도였습니다.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이쪽 강원도로 가는 7번 국도 많이들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분께서 부산 자갈치에서 출발해서 고성 화진포까지 연결된 게 7번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고성을 지나서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나서 금강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저기 두만강 끝까지 온성까지 가는 게 7번 국도예요. 지금은 이렇게 분단돼 있고 끊겨 있지만 다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될 그날, 또 남북이 하나 될 그날 함께 그 도로를 또 누비면서 금강산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1번, 2번 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떤 분께서 주로 정답이 2번이 나오네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3번, 1번 정답으로 했는데 내일은 몇 번 나올까요? 자, 경주입니다. 3407님. 이렇게 북한과 연결돼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이제 피서철로 한창 붐빌 텐데 통일이 돼서 붐비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7048님도 처음 참여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7번 국도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과목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하셨는데 야, 이걸 기억하시다니. 야, 대단하십니다. 자, 2617님. 아유, 여기 부산인데요. 빨리 문자 한다는 게 부산 극동으로 보냈지 뭐예요 하셨는데 괜찮아요. 정답 잘 도착했고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전라도 나주에서도 9918님 함께 하셨고 또 8261님, 5880님, 9577님도 처음 참여하셨는데 자, 영으로도 하나 돼야 되지만 남북의 길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의정부에서 일하러 가시면서 참여하신 분들 계셨고 강릉까지 울산에서 강릉까지 드라이브 했던 기억도 나요. 4870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리고 답장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뵈야 될 텐데 야, 우리 2009 성도님처럼 출발점인 부산에서부터 부산 중앙동에서 저 온성까지 쭉 달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운전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아마도 한 10시간은 가야 될 텐데 10시간이 가더라도 통일에 된 그날 7번 국도를 달리고 또 1번 국도를 달려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 통일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내비기.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모시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둬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 버려라.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함께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교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봐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의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 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14장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은 언제 필까요? 이 꽃은요,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먼저 펴야지. 그러지 않는답니다. 벚꽃은 봄에만 피고요, 해바라기는 여름에만 피고, 국화는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향기를 내죠. 장미가 국화를 보면서 늦었다라고 조급해하지 않고요, 국화가 벚꽃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정해두셨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봄을 보면서 내 겨울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계절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빨리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그것, 그 사실이죠. 혹시 지금 내 삶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이 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계절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4일 화요일이고요. 네, 2시의 기쁨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꽃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 참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경쟁에서 막

0: 피거나 서로 질투하면서 내가 먼저 펴야 되는데 혹은 다른 꽃이 먼저 피면 조급해하면서 난 언제 피지 그 걱정을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계절별로 피는 꽃들이 다 다르잖아요. 벚꽃은 봄에 피고 해바라기는 여름에 또 국화는 가을에 이렇게 다 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지 않을까 이게 그 생각하실 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나눠봤고요. 오늘 또 어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문자를 보내주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현재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756번님 제일 먼저 오셨고 또 2002 대구에서 연락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772번께서도 또 오늘도 문자를 함께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이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는데 또 다른 낯선 현실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한 귀한 날이 7월 18일 그리고 7월 19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7월 18일과 19일 제3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서 청주에서 아주 특별한 인식 개선 행사가 열린대요. 자 오늘은 탈북민지원단체 사단법인 빛 가운데 김영욱 목사님 모시고 북한 이탈주민의 삶과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이유 그리고 이번 행사의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청주 스튜디오가 생기고 이렇게 모셔서 하는 건 처음인데 그렇죠?
1: 네. 네.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0: 그렇죠. 네. 대선 방송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1: 네, 뭐 차 타고 가다가 네. 항상 켜놓고 그렇죠. 자주 들었던 것 같고요.
0: 네. 그런데 이제 이 청주에도 주파수가 따로 생겨서 이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으니 네. 이 또 북한 선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네, 그럼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파수를 통해서 또 가깝게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북한 선교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빛가운데와 또 극동방송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렇죠.
1: 네.
0: 네. 자 귀한 사역 하고 계신데 네. 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사단법인 빛가운데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토가 저희 단체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 또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섬기자는 취지에서 저희 사단법인 빛 가운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고요.
0: 네.
1: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귀한 단체예요.
1: 네.
0: 그 우리 주위에 참 그 소외된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또 북한 이탈 주민,
1: 네.
0: 또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분들의 삶을 또 기억하고 같이 이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인데
1: 네.
0: 오랫동안 이분들 만나 오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단체 일을 하면서 뭐 뵐 수 있는 계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실 네.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0: 예.
1: 이제 그 어떤 특별한 간증하시는 분들이
0: 네.
1: 이제 오셔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 북한 네. 사역들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으로 먼저 접했다가
0: 그렇죠.
1: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뵈면서
0: 네.
1: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예. 느끼고 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떠오르는 분의 얘기가 좀 있다면?
1: 뭐 그러게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0: 네.
1: 이제 법무부에서
0: 네.
1: 그분을 이제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일정 기간 네. 이제

0: 기간을 거치시고 이제 출소하신 분을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이제 북한 분들이 오시면은 사실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은 더 상황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줄도 끊어지고.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연결이 됐는데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접근해서 또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필요들을 좀 어떻게 채워드릴까 하면서 네. 소통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소통이 정말
1: 않죠.
0: 어렵습니다.
1: 네, 네네. 맞아요.
0: 좋은 뜻으로 저희가 뭐 설명도 드리고 도움을 제안해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못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네. 뭐 그걸 간섭이나 어떻게 자신을 좀 그 낮게 보는 그런 시선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1: 네.
0: 이제 뵈면서 아, 이 북한 분들이 참 자존심도 강하시고
1: 맞아요.
0: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의지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걸 불편해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았고요.
1: 예.
0: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희 도움을 거절하셨어요.
1: 아하.
0: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1: 네.
0: 조금만 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제가 좀 뭐랄까요. 중요한 것을 좀 배우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그 도움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1: 아니다.
0: 또 아니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또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이제 북한 분들이 저희가 이제 쓰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이제 외국인이다.
1: 아하.
0: 이 접근이 조금 더 건강하게 이분들을 네.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고요.
1: 네.
0: 그러니까 남한사에 익숙한 프레임으로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설명하고 설득하면 당연히 예. 이분이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었던 거구나.
1: 아, 그러면 네네.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다른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0: 세계관이 달라요.
1: 세계관이.
0: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다 이렇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1: 네.
0: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 거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의 경로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은
1: 네.
0: 저희랑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1: 네, 네.
0: 그렇죠. 뭐 생활총화가 매주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관계들이나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세계관들이 그분들 삶이나 이 인생 안에 녹아들어져 있는데 그게 다르구나라는 걸 저희가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인식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을 이해할 때는 언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좀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이분들의 배경들을 저희가 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저희가 저희 세계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1: 예.
0: 저희가 가진 사고방식이나 생각으로 대해서는
1: 네.
0: 이분들을 진짜 도울 수 없겠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삶, 그래서 북한의 이야기 이런 것들 청취자들께서 귀담아 듣고 평소에 익혀두시는 게 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문득 든 생각이
0: 네네.
1: 저희 이 방송 바로 직전에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방송이 오해피디하고 1시간 동안 이제 북한과 남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0: 좋네요.
1: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들으시면 북한의 언어도 또 그날의 문화도
0: 그렇죠.
1: 잘 배울 수가 있어서
0: 네.
1: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뭐 지역에서도 노력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 기념 행사가 그런 취지에서 또 준비가 됐겠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저희는 좀 매개 역할을 하고 싶어요.
1: 네.
0: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서 공익 법인으로서 북한 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1: 네.
0: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신 분들과 연결을 해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려고 해도 저희 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남한 쪽에 북한 분들을 받아들이고 이분들과 함께
1: 네.
0: 이웃이 되어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준비가
1: 네.
0: 상당히 미흡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마주하게 되면서
1: 예.
0: 이번에 저희가 그 오늘이 북한 이탈 주민의

0: 날이거든요.
1: 맞아요. 오늘이.
0: 예, 바로 예, 오늘이.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 올해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지 3회가 되었는데 그 날을 좀 기념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모이실 수 있는 때를 정해서 네. 저희가 남한의 주민분들과 북한의 주민분들이 함께 오셔서
1: 네.
0: 저희가 가진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의 인식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1: 네.
0: 요 행사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자, 거기 보니까 뭐 특별 세미나 작은 음악회, 인권 영화 상영회,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
0: 네네.
1: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또 느끼고 돌아가시면 좋을지.
0: 네. 저희가 좀 다양한 이제 방법 들 또 어떤 행사들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세미나하고 음악 그리고 영화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알 수 있도록
1: 예,
0: 이제
1: 예.
0: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그 7월 18일에 오후 2시에 여기 청주에 있는 문화제조창 뒤편에 있는 예. 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강사님으로 이 백미순 박사님 또 사모님이신데 이제 음악으로 열어가는 평화 통일의 문이라는 주제로 좀 강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음악과 북한의 음악을 또 접해보실 수 있고
1: 네.
0: 또 이렇게 통일의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예. 그런 게 옅어져 가고
1: 맞아요.
0: 있는 세대를 저희가 마주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또 어떤 정치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 이것으로 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친숙한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1: 일정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지금 그 듣는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7월 네. 18일, 19일?
0: 네, 7월 18일, 19일이고
1: 네.
0: 네, 18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이제 세미나 방금 말씀드렸던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오후 7시 반에
1: 네.
0: 그 마로니시의 공원 율량동에 있습니다.
1: 네.
0: 그쪽에 있는 야외
1: 공원. 청주에 있는 율량동에.
0: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공연장에서 저희가 이제 바나바 밴드 라고 이제 예.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밴드인데 거기와 네. 이제 북한 이탈주민 공연단이 좀 함께해서 야외 공연 누구나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공연으로서
1: 네.
0: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19일날 오후에는 이제 북한 이탈주민 인권 영화인 You Don't Know라는 영화를 율량동 롯데시네마
1: 예.
0: 7관과 2관 네. 4시와 6시 2회차에 나눠가지고
1: 네.
0: 네, 상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4시와 6시.
0: 네네.
1: 뭐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가셔도.
0: 마치고 네. 오시면 네. 네,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특별히 이제 그 영화 상영회 때는 이제 감독님을 좀 저희가 모셔서 GV 시간도 별도로 갔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실제 여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네. 이야기인데 이 충북 지역에 계신 음성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네.
0: 그분의 스토리를 잘 녹아내서
1: 예.
0: 북한의 실상과 현실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1: 네.
0: 그 감독님과 또 대화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들도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딱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뭐 하기 참 애매하거든요.
0: 그렇죠. 덥죠. 습하고.
1: 그런데 네. 이렇게 시원한 극장 가서
0: 네.
1: 하시기에 딱 좋고 19일 날은 네. 4시하고 6시라고 하셨고요.
0: 네. 맞습니다.
1: 18일은 몇 시라 하셨죠?
0: 18일은 오후 2시부터 4시
1: 네.
0: 그리고 저녁에 음악회는 7시 반. 좀 선선해지면 저희가
1: 네.
0: 이제 괜찮지 않겠나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날이 좀 좋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0: 네, 기도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0: 네.
1: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통일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뭐 준비해야 될 텐데
0: 네네.
1: 그중에 또 어떤 것들 준비하면 좋을지.
0: 저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간 기도해왔고,
1: 맞아요.
0: 문이 열리기를 그분들이 자유를 찾고,
1: 네.
0: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왔는데, 현실적인 준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먼저는 좀 먼저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섬길 수 있는 따뜻한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준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그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이게
0: 방송이나
1: 맞아요.
0: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은 이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우리에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렇게 맞아요. 좀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0: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생각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1: 네, 맞죠.
0: 이게 휴전이 아무리 그 기간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지척에 있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교회가 네. 저는 교회가 해답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맞아요. 그 외부에서 보면 저희 단체는 종교 단체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 네. 이 분야에서 제가 여러분들 북한에 대한 일들을 하는 이제 실제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타 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 보는데 마음을 품은 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0: 네. 네,
1: 정말 이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함께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진 분들이 하나님 너무나 찾고 계시구나.
0: 맞아요.
1: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에 매개가 돼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정말 네. 신뢰할 만한
0: 네.
1: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저도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0: 네. 자, 제 3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준비되는 제 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오늘이 딱 그날이고요.
1: 네, 그렇죠.
0: 이번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 네. 18일하고 19일에 열리게 되니까 이 관련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네. 네, 북한 분들의 현실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듣고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열어가실 통일의 이야기나 맞아요. 문들을 좀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네. 이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산하법인 빛 가운데 위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또 목사님은 또 충주에서 사역하신다고 하는데
1: 네.
0: 충주에 있는 민들레 교회라고.
1: 네, 맞습니다.
0: 네, 지현동에 네.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목사님 교회 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응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 나눈 것 같고, 오늘 화요일인데 라이브 찬양은 자 인터뷰 소식을 좀 전해드리느라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청하신 곡들을 또 찬양으로 불러드립니다. 2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자, 좀 전에 들으셨던 그 빛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3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더운데 갈 곳 없어서 야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시고, 또 교회 끝나면 이렇게 또 건전한 곳에 가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석자 박성훈 씨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좀 늦게 뵙네요. 그렇죠. 자, 지금 마이크가 좀 안 켜졌는데, 자 마이크가 성훈 씨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아직까지 안 켜진 것 같은데,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안녕하세요.
0: 네네네. 마이크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줄 알았어요. 네. 일찍 뵙고 싶었는데. 자, 이 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진짜 너무 덥고. 이제 약간 장마다운 장마인 것 같아요. 비가 오다가.
0: 맞아요.
1: 지다가. 진짜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 아닐까요?
0: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이 무더위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이 극동방송 들으면서 그게 제일 좋은 피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 그럼요, 그럼요.
0: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양 신청해 주시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찬송가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늘 신실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0: 아멘, 아멘.
1: 아멘.
0: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 네,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듬직하고 그렇죠. 사람은요,
1: 네.
0: 이 신실한 경우 많이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네.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거지. 사람은
0: 그렇죠. 맞아요.
1: 네.
0: 아이고. 자, 오늘 목디스크 수술 받고 회복 중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5223분께서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이 곡도 함께 하고 싶다고. 네. 야, 신기하네요.
1: 와.
0: 저희가 사실은 딱 그 선곡을 몇 개 해오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나의 치료자였는데.
1: 아, 저랑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통하셨는지. 아, 여기만 오면 응답이 이렇게 빨라요.
0: 그렇죠. 신기하죠. 아, 야, 참. 정말 그 성은 씨랑 처음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1: 와, 그러니까.
0: 청취자들과 참 연결되는 게 많고.
1: 네, 하루도 빠짐없이.
0: 그러니까요. 아이고.
1: 역시 참 주님은 신실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살아계시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신청하고 싶으신 곡이 있으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또 선물도 좀 보내드립니다. 자, 우물정 9330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이 차례 함께하죠.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0: 아멘. 이 가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데래요. 왜 부부끼리도 성은 씨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내 아픈 곳을 못 짚는지 그거 알죠?
1: 그것만 피해가죠.
0: 그렇죠. 그것만 피해갈 때
1: 희한하게, 네,
0: 있잖아요.
1: 참.
0: 사람이랑 대화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내가 아픈 데가 어딘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짚으시고
1: 그쵸.
0: 거기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픈지도 몰랐던 곳을 주님이
0: 맞아요.
1: 만지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진짜 전 놀라운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
0: 맞아요.
1: 정말.
0: 그래서 성훈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 그러니까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마음에 그 위로받고 싶었던 부분을 주님께서 싹 만져주실 때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고요.
1: 역시
0: 네.
1: 진짜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이신 것
0: 멋진
1: 같습니다.
0: 분이에요. 네. 자, 그분을 오늘도 찬양할 텐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요,
1: 네.
0: 나는 믿네라는 제목으로 이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귀한 찬양. 요즘에는 그 일반 찬양팀들도 많이 부르고, 이게 그 유은성 전도사님 앨범에 있는 참, 유명한 곡이었는데, 이 시간에 또 부르게 되네요. 나는 믿네. 네. 저는 같이 고백할 텐데, 그 시련조차도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전처럼, 감당할 시련밖에는.
1: 그렇죠. 피할 길을 내십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0: 아멘.
1: 아멘.
0: 네, 성은 씨 네. 찬양하는 사이에 제가 가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저는 평소에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안 일어나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써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죠.
1: 네. 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0: 맞아요. 네, 정말 뭐 산만 들려서 옮기게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0: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1: 참.
0: 성은 씨 찬양이 평소에 참 좋지만 아, 지금 9398번님의 문자처럼 찬양이 너무 좋다고 마음을 울리고 이 주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1: 아, 감사합니다. 진짜.
0: 저희가 평소에 그 음원을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어떤 앨범의 음원을 들려줄 때도 그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찬양을 할 때는 사실은 녹음된 음원보다는 음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1: 네.
0: 네. 그런데 이 직접 이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아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1: 네. 아멘.
0: 자, 그 영성이 계속해서 또 성은 씨 이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40번도 지금 방금 문자 주셨는데 오늘은 조용히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은혜 받았던 찬양들을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또 흔적을 남기고 하신다고요. 은혜 가득한 찬양 감사하다고.
1: 자,
0: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문자 네. 하나하나 보내주시면 성은 씨 입꼬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사실 사역자들은 아,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그 보람이 돼서 찬양을
1: 그쵸,
0: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도 위로를
0: 그러니까요.
1: 주시네요. 오늘 너무 더워서 약간 지쳤는데.
0: 그러니까요. 아. 여기 올 때마다 위로를 받으시죠?
1: 아, 그럼요.
0: 네.
1: 예,
0: 네,
1: 또 받아야만 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서 육아도 할 수 있고.
1: 그럼요, 그럼요.
0: 자, 찬양 가운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또 같이 나눌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면 문자 길게 못하면 아멘이란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길게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자, 모든 문자는 샵 9330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1: 아멘.
0: 아이고, 제목을 봐도 은혜가 되고 가사를 봐도 은혜가 되고.
1: 네.
0: 귀한 찬양 찬양사역자 박성은의 라이브를 함께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는 길게 하겠습니다. 자, 0940번님의 문자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오후네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맞아요.
1: 와, 아멘.
0: 오늘 이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1: 아멘.
0: 네, 믿으신다면 계신 곳에서 크게 아멘 외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보자고요.
1: 아멘.
0: 네, 홍해의 역사를 보여주든 아니 베드로의 그 기적을 보여주든 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1: 아멘.
0: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성은 씨와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내일 방송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꼭 들으러 오셔야 돼요. 내일 그 시간 제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해서 오십니다. 누군지 기대하시고 내일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저희 국동방송의 좋은 아침이었나? 거기에 나왔던 찬양 중에 저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인데 이 곡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 찬양으로 주님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이 가장 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먹을 때 정말 주님께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2시의 기쁨 인사드릴게요.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이 여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원한 방송을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일을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학교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방학한 학교도 있고, 그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쏙쏙 찾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날은 덥지만 핸드폰은 우리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보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들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이나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정답 옆에다가 여러분께서 방학 무교라고 쓰시는 분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 집사요.
0: 예. 네. 아, 지금 뭐 비 안 오고 지금 푹푹 찌죠?
2: 네. 네.
0: 예, 어제 뭐 그제부터 네. 계속 덥지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원한 방송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집사님과 제가 우리 셋이 짧은 꽁트를 할 겁니다. 꽁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꽁트를 잘 듣고 뭐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귀 쫑긋하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꽁트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다 보내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연기를 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문자가 팍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꽁트로 준비했을지 기대하시고요. 목사님, 오늘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0: 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후 3시 때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 예, 그 무료입니다. 극동방송 어플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현 집사님 여수에서 응원합니다.
2: 오, 여수?
1: 여수 바다에서 어떻게 네. 누구실까?
2: 네. 글쎄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1: 목사님 들으려고, 목소리 들으려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0: 저 이런 거 무지하게 좋아.
1: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분이네요.
0: 아, 같은 분이에요?
1: 뭐 여수 갔다가 목사님으로 갔다고 왔다 갔다 네, 하시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비가 오려 합니다. 더위가 식혀졌으면 좋겠어요. 9578분님도 오셨는데 자, 오늘 이 퀴즈로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꽁트 지금부터 나가는데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다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2: 제 옷 예쁘죠? 아버지가 저만 특별히 사주신 프랑스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완전 핫신상 채색 옷이에요. 아주 번쩍번쩍 무지개 빛깔이 나죠?
3: 야, 둘째야. 저거, 이번 시즌 파리 패션위크 한정판 아니냐?
1: 아유, 저 얄미운 녀석. 지만 아들이야? 우리는 평생 땀내나는 작업복만 입고 말이야.
3: 아버지가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하시네. 어우, 속 터져. 우리는 10,000원에 세팩 묶음 작업복만 사주시더니.
1: 아우, 배 아파. 형님,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요.
2: 에이, 형님들, 와. 아, 작업복도 나름 빈티지하고 멋있어요.
3: 뭐야? 저 녀석이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나?
1: 맞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3: 예.
2: 아, 맞다. 아, 제가 어제 기가 막힌 대박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아주 그냥 넙죽 초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우리 가문의 왕이 되려나 봐요.
3: 뭐야? 왕? 야, 둘째야, 나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았다.
1: 아유, 형님 참지 마세요. 저 녀석이 오늘 아유 매를 부르네요.
3: 야, 요새 봐, 너 저기 깊숙한 구덩이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꿈 한번 더 꾸자. 형들이 아주 따끈하게 할 말이 있다. 너 따라와.
1: 네, 형들의 엄청난 질투를 한 몸에 받은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지어 입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입힌 이 옷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1: 나와 있습니다.
0: 아, 네, 그냥 뭐 색깔 네. 옷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아, 요셉 많이 나왔어요. 네. 일찍부터 예. 요셉. 정답은 요셉은 아닙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0: 요셉이 입은 옷
1: 꽁트 하면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0: 아,
1: 나왔습니다.
0: 그랬군요. 맞아요.
1: 자, 먼저는 주관식입니다. 자, 누가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뭐 중간도 좋고요.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누가 정확한 정답을 보내시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정답 옆에다가 우리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럼 5년 방학 나 종교가 없다 무교 방학 무교생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옆에다가 혹시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분 전화 걸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한 문자로 그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답도 있어요. 뭐 세마포도 나오고 땡입니다. 땡이에요. 어떤 옷 어떤 옷입니다. 어떤 옷. 야 꽁트 잘 들으셨죠. 요셉이 입은 그 옷 그겁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앤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운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꽁트 아까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단막극 유초등부에서 네. 사용하고 싶다고.
1: 아, 네.
0: 이 대본을 받고 싶다고. 야.
2: 우리 집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고현 집사님이 늘 매주 이걸 직접 쓰세요. 연기도 연기지만 원고 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 나가는 중에 물어봤거든요.
1: 네.
0: 이거 한 장에 50원이랍니다. 자, 우리 샵 1069, 예, 50원에 한 문자잖아요.
2: 네.
0: 같은 가격이네. 예, 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아까.
1: 네, 진짜로. 네.
0: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2: 네.
0: 예, 그 문자에 남겨주시면.

0: 그럼요.
1: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 이 부분으로 감사하네요.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뭐 10명이면 500원이네.
0: 오, 진짜
1: 10명이면 500원. 예. 자,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요셉을 연기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큰형, 저는 둘째. 뭐 보니까 뭐 보자기 나오고 가만히 나오고 옛날 거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깊숙한 구덩이 들어가고 어. 그런데 지금 옷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정답도 있지만 자세곳이 많네요. 자세곳 일단은 땡입니다. 일단은 땡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그 옷 이름이 오늘 정답이거든요.
2: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 예, 예.
2: 방학 중이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무교이신 분들은
1: 예.
2: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 네.
2: 색깔 들어가는 옷입니다. 근데
1: 예.
2: 자색옷은
1: 네.
2: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마지막에 십자가 지전에 왕의 옷을 상징하죠.
1: 네.
2: 그래서 자색옷은 아니고요.
1: 그렇습니다.
2: 자색 말고.
1: 네.
2: 네, 어떤 분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다는데요. 정답이 잘 알고 계시네. 거기서 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드시 팔
1: 그렇습니다.
2: 겁니다.
1: 뭐 색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2: 네.
1: 색동적으로도 나왔고 일단은 9515번님이 아주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아 그다음에 아주 예 또 이분도 빠르게 2127번님도 아주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보내신 분에게도 상품을 저희가 드려야죠. 자 방금 보내신 분 거의 뭐 가장 뒤에 보내신 네. 1257번님께도
0: 와.
1: 드리고요. 자 중간은 가자. 중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중간이 어디 쪽이냐. 오 딱 200번째.
0: 200번.
1: 아. 3797번님에게도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어려울 수가 있어요.
2: 네.
0: 네.
1: 옷이 뭐 난 요셉 뭐 이렇게 꿈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옷에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2: 네.
1: 자 그래서 오늘 보기가 있잖아요.
2: 보기 드려야지 보기 드려요.
1: 네,
2: 자세곳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1: 예.
2: 네.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또 오기로 쓰시는 분 알아서 하세요. 자 1번
1: 예.
2: 보랏빛 아우터 자세곳.
1: 네.
2: 2번 구제시장에서 떼어온 청색옷.
1: 네.
2: 색깔은 색깔입니다.
1: 네네.
2: 아, 이것도 나왔네요. 3번. 만원의 셋 세트 작업복. 작업옷.
1: 네.
2: 자, 지금 그거 찾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1: 네.
2: 네 번째.
1: 네.
2: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1: 그렇습니다.
2: 아, 자색옷이냐? 청색옷이냐? 작업복. 작업옷이냐?
1: 네.
2: 채색옷이냐?
1: 그렇습니다.
2: 채색 옷이냐?
1: 예. 네.
2: 4번 채색 옷이냐?
1: 그렇습니다.
2: 네.
1: 그만. 거기까지.
2: 아니,
1: 거기까지.
2: 아이고,
1: 영업 비밀 탈론하면
2: 되니까. 읽어 드리는 거라니까.
1: 그렇습니다.
2: 들으셨어요.
1: 자,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 예,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로 내가 이제 드디어 아리까리 했는데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교생 방학생들 이제 알겠잖아요.
2: 그렇죠.
1: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보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목사님 뭐 강조를 좀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분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그거를 꼭 좀 써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더더욱 좋아요. 자색 옷이냐 청색 옷이냐 작업 옷이냐 채색 옷이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 얼른 오세요.

0: 주라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드렸습니다. 자색옷, 청색옷, 작업옷, 또 채색옷 여러분의 정답 샵 1069번으로 받고 있는데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두 다 선물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정답 발표해야 되죠? 예.
1: 정답은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리미티드 한정판 리미티드 채색옷.
2: 리미티드 한정판. 네. 그래 혼자만 입었으니까 맞네. 리미티드 한정판.
0: 그러네 맞네요.
2: 아, 맞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빼고 그냥 채색옷. 예. 네. 뭐 정답은 4번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네. 요셉을 유독 그 야곱이 이뻐했잖아요.
2: 아, 오늘 꽁트에서 들어봐도 그렇지만 네. 내가 형 역할을 하긴 했어도 아 이거 요셉 진짜 얼마나 미웠으면 구렁이에 넣어보고 싶겠어요. 네. 아무래도 동생인데 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그건 좀 이해가 네.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2: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어도 요셉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덩 속에 있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당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 요셉의 형들처럼 괘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지 말고

0: 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1: 아멘.
0: 방학 중에 있는 분들 네. 꼭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1: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0: 한 사람, 50원.
1: 한 사람당 50원.
0: 아, 유료 문자 50원. 아니,
1: 그거는 이제 문자 사이트가 아, 가져가는 그거 거고.
0: 또 받으려고?
1: 50원 받아야 되는데.
0: 에이, 제가 다 내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해야 뭐 2,000원 뭐 10,000원 안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10,000원 안 할 것 같은데 자, 설마 더 넣겠어요?
1: 어떻게든 연구 야. 잘 해가지고 네. 오늘 요청한 분들에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작성한 꽁트 대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그냥 예. 주신답니다.
1: 예. 네. 예. 자, 오늘 채세고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서 일단은 방학생들 전화 한번 해보겠는데, 야 이거 30년 방학.
0: 30년 방학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나왔어요. 아오, 센 방학.
0: 나왔습니다. 8773번. 그렇습니다. 끝번호 8773번. 네, 전화 받아주세요.
1: 저희가 일반 전화로 하니까요. 8773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2: 여보세요?
1: 네. 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
1: 지금 누구 다른 분,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네.
1: 옆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2: 네, 딸이요, 네, 딸.
1: 딸이 옆에 있어요?
2: 네.
1: 누가 방학생이에요?
2: 엄마가요.
1: 엄마가 방학생? 그럼 엄마 네. 지금 좀 정차해 주셔야겠는데?
2: 네, 정차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지금 딸이 보내라고 해서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2: 네, 딸이 맞아요. 지금.
0: 딸이, 이제 PD님 그런 게 보이나 봐, 오래 하니까.
1: 네. 딸이 야. 지금 막 보내라고 했고, 엄마, 아무튼 엄마는 뭐 됐고, 저는 아무튼 정차할게요. 지금 이거야, 지금. 네. 네. 엄마 의견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자,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혹시 고속도로이실까?
2: 네, 아니, 이제 정차했습니다.
1: 정차하셨어요. 어우, 빨리도 하셨네. 네. 어느 지역이세요?
2: 구로구
1: 척동이요. 구로구.
2: 네, 저희 엄마는 시흥이요.
1: 엄마는 시흥에 사시고.
2: 네네.
1: 엄마하고 오늘 만났군요.
2: 네, 엄마랑 아빠랑요.
1: 엄마랑 아빠도 있어요?
2: 네.
1: 아빠는 조석이에요?
2: 아니요, 아빠 두 분이서 부모님 타고 계세요.
1: 두 분이서 타고 계시고 운전은 네네. 엄마가 하고 있었고.
2: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어요.
1: 아, 운전을 본인이 했군요. 엄마가 네. 엄마가 뒤 있고. 자, 엄마가 30년 방학생 맞아요?
2: 네.
1: 아유, 갑자기 왜 대답이 뭐.
0: 그럼 따님은, 아니, 따님은.
1: 뭐 죄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뭐 환영한다니까, 30년 방학생.
2: 네, 네, 네.
1: 따님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죠?
2: 네, 잘 다니고
1: 우와, 있고.
0: 네.
1: 어머님은 30년 방학생. 아버님은?
2: 네,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0: 와.
1: 아버님은 몇 년 방학이에요?
3: 60년 파티예요 파티.
1: 자, 합이 90년이네.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방학생들이니까 각자 선물을 하나씩 받을 자격이 되시거든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아버님도 네. 뒷좌석에서 잘 들어보세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닐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에 정승댁 순무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1번 소곱창.
1: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네.
4: 자. 아, 나도 같이 해야지.
1: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 따로. 원하시는 거.
2: 연어.
4: 아니, 쭈꾸미 뭐.
1: 쭈꾸미. 오케이.
0: 미스터 쭈꾸미.
1: 아버님은 쭈꾸미. 어머님은 소곱창. 아우. 네. 아버님은 60년. 어머님은 30년. 저희가 참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고객.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2: 네, 저 애청자고 그 전파 선교사예요.
1: 전파 선교사시고
2: 네.
1: 우리 따님은 시흥에 사시고.
2: 아니요, 저는 구로 고척동이고 부모님은 시흥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딸을 만나면 이 극동방송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시는 건가요?
2: 네.
1: 어머님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2: 네, 조금 했어요.
1: 조금 했어요.
2: 네.
1: 그러면서 이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보셨나요?
2: 몇 번 들었어요.
1: 몇 번 들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아버님 같은 분들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네. 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선물도 드리고.
2: 네.
1: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때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네.

0: 해주셨는데, 예. 네. 딸의 소원일 거예요, 소원.
1: 네.
0: 그래서 이제 방학 이번에 이제 끝내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꼭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1: 네.
0: 어때요, 어머님?
1: 네.
0: 그럴 생각이 좀 드세요?
1: 네.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 구로구에 고척 그쪽에다가 이번 주에 교회 소개해도 되죠?
1: 아니요, 저는 시흥서 살아요.
0: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 시흥에 있는 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드려도 되죠?
1: 아니요, 아직은요.
0: 아직은? 그럼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음이?
1: 좀 더 있다 맥심은 갈게.
0: 좀 더 있다가 이제 30년 왔는데 한 또 또 더 더 막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된 거 아시죠?
1: 네.
0: 전국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이 됐고 이게 전화 연결도 이 생방송 중에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네. 계획 속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네.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아니 뭐 네. 이번 여름 안에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네. 하나님께로 네. 돌아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앞에 계시는데 네.
2: 제가 네. 볼 때는 최고의 효녀예요. 최고의 효녀.
1: 네.
2: 왜냐하면 우리 아기 때 엄마가 딸에게 막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1: 네.
2: 딸은 이제 커서 엄마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그 너무 좋은 네.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야 네.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엄마가 탁 주고 싶으면 딸이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엄마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꼭 교회 가기를 원하시니까 딸 네.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0: 딸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청취자들 모두의 소원.
2: 그 이번 주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갔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네.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자 어머니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다녀봤으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아버님도 따라서.
2: 아버님도 같이.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파티네요 파티. 야, 90년 합의 90년
0: 그러니까,
2: 제일 길지 않을걸?
0: 그러니까 진짜
2: 90년
0: 제일
2: 방학?
0: 같은데.
2: 아, 저희도 파티입니다. 에이. 너무 감사해요.
0: 어머님 아버님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1: 네.
0: 이렇게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고 정말 천국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교회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셨으면 좋겠고 따님 통해서 저희가 교회도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0: 방송 끝나고 제가 따님께 전화해서 우리 따님은 또 다른 선물 제가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구로구 쪽으로도 하나 가야지 또 선물이.
2: 네.
0: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아, 이 부모님 진짜 꼭 가셨으면 네. 좋겠네요.
2: 될 것 같아요. 꼭 가실 것 같아요. 네. 와,
0: 그러니까 아버님도 열심히 지금 따라하셨어요.
2: 그럼 네. 기도하실 때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바로 가실 것 네.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0: 천천히 이분들 한번 네.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이분 한번 전화를 해보는데 이분은 보니까 여러 번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3: 와.
0: 자, 이번에는 10년 방학생. 와, 이번에
2: 지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0: 요셉 네? 계약 방학했다 계약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63?
1: 잠깐만. 네.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네. 방학 다시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이분이 아주
0: 통화해보자.
1: 열정이 아주.
0: 네. 네.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1: 그러니까요.
0: 보내주셨는데.
1: 자 본인이 방학생이 전화 연결이 돼야 됩니다.
0: 6321.
2: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 자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방학생이면 전화를 받아주세요.
0: 오, 이런 시스템?
3: 전 처음인데요.
0: 저도 처음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오, 야, 6321.
1: 기다려야 돼요. 살짝 기다리면.
0: 아, 기다려야 네, 돼. 예. 말하면 안 돼?
2: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1: 제 지인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이제 방송 중에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0: 오. 그렇다고 가만히 쉬면 방송사고 아니에요? 네? 그래도 기다려? 아무 말도 안 하고?
1: 여보세요?
4: 네?
1: 6321번님. 저 김인수 PD예요.
4: 네. 안녕하세요.
1: 본인 10년 방학생 맞아요?
4: 네.
1: 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계약이라고 써져 있길래.
4: 네.
1: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거 맞죠?
4: 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저희 동탄이요.
1: 동탄.
4: 네.
1: 앞에 뭐 이렇게 뭐 장애물이 살짝 있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한 밀어붙였네요. 네. 알고 계세요? 뭐 아무튼 네. 뭐 있어요. 참고하시고 네. 10년이면은 지금 좀 긴 세월인데 네.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어요.
4: 맞아요.
1: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
4: 저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1: 어떻게요? 어떻게 알고?
4: 아니 저희 친형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한번 들어봐라.
1: 한번 들어봐라. 네. 한번 들어봐라. 그게 네. 진짜 많은 들어봐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4: 네. 참여해봐라.
1: 동생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걸 형이 알고 있죠?
4: 네.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자 우리 6321번님 동탄에 계신 분. 아까 혹시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선물 부르는 거 들었나요?
4: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 못 듣고.
1: 제가 그러면 선물 약간, 빠르게 네.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는 네. 거 있으세요?
4: 아니요.
1: 네. 소곱창.
4: 저번에 들었을 때는 김도 들었어.
1: 자,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네. 도토리 냉면, 네.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네.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그럼 저 단백질 쉐이크 할게요.
1: 오케이. 단백질 쉐이크. 자. 방송을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시면서.
4: 네.
1: 혹시 느끼는 게 있으세요?
4: 저도 한번 이어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신 거 보니까 정답을 네. 맞추고자 하는 열정도 있지만 뭔가 네. 전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였어요. 이게 들으면서 나도 전화 연결이 됐으면 나도 누군가 한번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4: 네.
1: 야, 잘 됐네. 잘 됐어. 예. 6321번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형을 통해서 이 방송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연결까지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4: 네.
1: 이렇게 딱 하나님이 자리를 딱 깔아 주셨을 때 이번 네. 주부터 딱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형님이 동탄에서 전도사님이세요?
4: 네.
1: 그럼 가면은 형님 교회 가나요?
4: 고민하고 있어서 형은 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근데 형 있는 교회 가려고.
1: 예. 형님 있는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면 네. 좋으니까. 자 이번 주부터 꼭 가셔서 다시 네. 그 신앙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4: 네, 알겠습니다.
1: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0: 아이고 잘 네. 오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 네.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아멘.
1: 아멘.
0: 아,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형 전도사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1: 단백질 쉐이크요.
0: 아, 둘 다?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극동방송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형님에게도 그 선물 잘 좀 전해 주시고 네. 계속 방송 이제 들어주시면서 다음 주에 교회 잘 갔다 왔다고
1: 네.
0: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또 와. 10년 방학생. 오, 이분 갈 것 같습니다.
3: 네.
2: 야, 우리 PD님도 대단하네요. 웬만하면 딴 분 탁 넘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 네. 역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은.
3: 네.
2: 예, 자, 있습니다.
0: 자, 이번에 또.
2: 네.
0: 이번에 또 이분 한번 해볼까요?
2: 1175.
0: 이분은.
4: 선생님? 지금 가신 번호는
2: 천천히 1175번입니다. 번입니다. 6년 방학이라고.
0: 6년 방학.
2: 네, 정답도 잘.
0: 이번은 문자가 아니라 이제 어플로 보내신 분이신데.
2: 네.
0: 1175번.
2: 1175번.
0: 자. 자, 전화가 다시 한번 제가
2: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네. 부천에서 듣는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아, 듣고 계시는 1175번. 네.
4: 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정.
0: 아,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2: 네, 네.
0: 아,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 먼저 해보고
2: 네.
0: 시간 되면 좀 하는 걸로.
3: 네.
0: 자, 이분.
3: 문자를 여러 번 주셨네요.
2: 네. 방학 중인데? 네.
0: 5914.
2: 네. 5914. 끝번호 5914입니다.
0: 5914인데, 자, 전파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2: 네. 방학 중인데 전파 선교사.
0: 자, 5914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
5: 예.
0: 예,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 김인수 PD인데, 옆에 라디오를 예, 예. 좀 꺼주시고요.
5: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5: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세요?
5: 예.
0: 본인이 방학 맞으세요?
5: 예.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5: 3개월.
0: 3개월?
2: 3개월.
0: 아, 귀여운 방학이네.
5: 도발자를 입에 가고요.
0: 예?
5: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를 왔어요.
2: 아, 이사를 가셨구나. 아,
0: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5: 저 죽전으로 이사, 용인 죽전으로 이사 갔어가지고요.
0: 예, 예.
5: 교회를 못 정했어야지요.
0: 아, 못 정했어요. 그럼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0: 우리 전파 선교사님이시고.
5: 예, 예.
0: 선물은 뭐 드릴까요?
5: 아, 쭉 해서 볼까, 뭐 여러 가지 되는데.
0: 예.
5: 소곱창?
0: 아,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예, 예. 이사 때문에 교회 소개권이니까 방송 예, 끝나고 예.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5: 예, 예.
0: 고맙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분은 신앙이 있고 이사 때문이니까 아까 우리 통화 중이었던 분 있잖아요.
2: 네.
0: 그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3: 1175.
0: 네. 그렇죠. 1175번.
2: 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네. 아까 앞에 분은 좀 빨리 끊었고요. 방송 후에 교회 소개를 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5번이 이제 신호 가네요.
3: 네.
0: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6: 네.
0: 네, 네. 지금 부천이시라고요?
6: 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0: 6년 방학생.
6: 네, 맞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죠?
6: 집에 있습니다.
0: 집에 있어요.
6: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6: 처음으로 들은 지가 벌써 3년 됐습니다.
0: 3년 정도 들으셨어요?
6: 네.
0: 그렇구나. 6년 동안 방학이시고. 오늘 채색옷 또 잘 맞춰주셨고.
6: 네.
0: 3년 동안 방학,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까 그 네. 남성분처럼 나에게도 좀 전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6: 두 번 정도 해봤어요.
0: 두 번 정도 해봤습니까?
2: 네. 정확하시네요.
0: 정확하네.
2: 아, 역시.
0: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네. 분. 그러면은 선물은 어떤 걸 드렸으면 좋을까요? 선물.
6: 무슨 선물이요?
0: 아, 저 선물.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2: 받고 싶은 선물.
0: 예. 네.
6: 알려주세요.
0: 아,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6: 김이요.
0: 캡슐세, 예? 네?
6: 김이요.
0: 김, 알겠습니다.
2: 네.
0: 김. 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0: 우리 네. 1175번님 네. 두 번 정도 그런 생각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오늘 세 번째 딱 용기 내서 문자 주셨는데 네. 하나님의 오늘 다 계획 속에서 전화 연결된 거니까 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부천에서 다니시는 교회가 있나요?
1: 네? 바로 그 교회 다입니다.
0: 어디요?
1: 바로 그 교회예요.
0: 바로
1: 그 교회.
2: 바로 그 교회.
0: 바로 그 교회.
2: 이름 좋네.
0: 원래 다니던 그 교회입니까?
1: 네. 한살 때부터 다녔어요.
0: 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꼭 가시는 걸로 결단하면서 네, 우리 목사님과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자, 이번 네.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교회로 복귀 계약 확실하게 네. 하십시다.
0: 네.
2: 자,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2: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기도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형제님 이번 주에 꼭 그 네. 다녔던 교회 꼭 네. 나가시고요. 방송도 네. 계속 애청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고
2: 오늘 좋네. 네. 100% 다 통화되고 네. 기도가 보람 있는 네. 날이
0: 그러니까 일단
2: 감사합니다.
0: 전화는 됐는데 네. 방학이라고 주신 분을 다 전화는 못했습니다.
2: 그렇죠.
0: 이분들은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열심히 네. 전화를 하겠고
2: 다시 전화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와 같은 새끼라 응원합니다. 꽁트 대본 간절히 원합니다. 꽁트 전달 사역을 좀 해봐야겠는데.
2: 네.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거 많이 써서 책으로 한번
0: 그러니까
2: 해야 되겠는데.
0: 우리 앞으로 집사님 대본 쓰는 거 이거 손가락이 좀 네. 떨리겠는데.
2: 이야, 네. 이거 매주 또 대본 달라고 그러면 또
0: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 참 아무튼 오늘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학생들을 비롯해서 방송 끝나고 꼭 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한학교의 김창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0: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책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 66권의 책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중에 함께 읽고 묵상하는 창세기의 말씀, 제목대로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 속에 그냥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세워주셨는지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처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세세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세상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만약 창세기가 없다면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아주 처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별명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신약에 여러 설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긴 설교가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별칭을 보면서 아 히브리서는 이런 특별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 막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무엇이 전해지고 설교에 무엇이 들려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설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가령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권면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는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도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것과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과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이 믿음에 대한 설교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단순히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변화, 믿음을 지키라는 변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변화. 그래서 설교는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권면을 받아 내 삶이 변화되어야 진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이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할 때와 설교를 끝났을 때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똑같으면 그러면 그 설교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냥 흘러간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그리고 헛것인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권면이고 내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나 끝났을 때 똑같다면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설교는 내게 있어서 그냥 허상 같은 헛것 같은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와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을 끝났을 때 나의 삶에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내 행동속에 사랑이 요만큼은 늘어나야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내 마음가운데, 내 삶가운데 용서가 요만큼이라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내 속에 섬김이 이만큼은 늘어나야 합니다. 그게 설교를 살리는 것이고 설교가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가장 긴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설교이기 때문에 권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기도인데 이 속에 우리를 향한 어떤 권면이 들어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듣기 원합니다.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칠 때에는 이 히브리서의 권면이 나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니 사실 작은 게 아니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 10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가운데에는 처음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축복된 곳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된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범죄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범죄하는 일은 또 끔찍한 일로 이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잃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원하셔서 다른 아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노아 때가 되니까 또 온 땅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죄가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까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 노아까지 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 가운데 다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건들은 바뀌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창세기 처음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갑니다. 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일 가운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던져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뿐이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 오늘 말씀의 중간 끝에 있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루심을 내가 보고 깨닫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착각할 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이냐?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선한 뜻은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는 것, 이게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그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좋은 계획.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일 최고에 있는 계획이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 구원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 선한 뜻인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그들에게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뜻들을 그 가운데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의 중심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좋은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이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1절, 이달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들에게 실망과 낙심이 생깁니다.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다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망과 낙심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들었던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수신인들에게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은 누구였느냐? 주로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이들은 고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은 아직도 다 유대교에 남아있을 텐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회심해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옳았다는 게 증거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게 언제 증거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소망대로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점점 늦어집니다. 지연됩니다. 미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주위에서 있는 그 모든 압박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고민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수신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 오시기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셨습니다. 더 뒤로 미루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무엇이 더 옳았을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히브리서의 당시의 상황, 히브리서 수신인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어떤 게 더 옳았는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세상의 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끝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히브리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하였던 구원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는 것과 이게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예수님이 늦게 늦게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옳았는가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좋았는가를 살피면 바로 두 번째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계획이 좋은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획은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낮을 때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망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이거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마치 히브리서 수신인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낮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한 계단 올라가게 되면 내 소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오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직 저 밑에 있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고민하는 사람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 이것을 마음가운데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 기도문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냥 나는 혼자 던져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과 끝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통로와 같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이 지역에서 먹는 물, 그 물은 본래 대개 어디에서 오냐면 대청댐에서 옵니다. 대청댐에서 물이 처음에 있죠. 그리고 그 물이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아, 저기에 있는 물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구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 나오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중간에 이 통로가 이 물을 전달을 해주지, 이 통로가 없으면 우리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동네마다 가끔 문제가 생겨서 수도 공사를 해서 이 통로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통로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잘 들춰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내 친구가 청주순복음교회 집사래. 내 친구가 청주순복음교회 권사래. 우리 옆집 사람이 청주순복음교회 장로님이래. 이건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깐깐하고 그분이 화도 버럭버럭 내고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인상 쓰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버럭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아주 깐깐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교회 와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 저 장로님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아주 넉넉해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거 만들면 요즘 옥수수 찌면 우리 갖다 주고요. 지나다니면 항상 생글생글 방실방실 웃으시고 그리고 말도 따뜻하게 건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생글생글 웃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는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방주는 노아가 순종해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고향을 떠나는 순종은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만 말씀대로 성을 돌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어린아이가

0: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자기의 기준으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새벽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고기는 내 경험에 의하면 얕은 데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고기를 잡힐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쳐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것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잘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상식과 나의 기준과 그리고 내 경험과도 다르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의 말을 탁 잘라내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배가 가득 고기로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결과는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는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과는 내가 꼭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 수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순종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2화 날연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랩 돈을 더 가치 있다 하셨다. 헌금 계산을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하셨기 때문이다.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주신 분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다. 부흥운동이 일어난 후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 아니, 들었어? 아, 저기 그 누군지는 말 못하겠고 그 소를 팔았다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팔았대.
2: 오메, 오메. 아이고, 지는 닭도 한 마리 못 잡고 있구만. 소 두 마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그 집은 천국사 큰 땅을 얻었구만.
1: 응?
2: 이번에만 그런.

0: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대요.
1: 그래요?
0: 매년 송아지 태어나면 낳은 수만큼 드리기로 했대요.
1: 엄마야. 그럼 나도 복을 받으려면 이 밭을 팔아야 되나? 가지는 꼴랑 이 밭대기가 전부인데 그럼 좀 그렇게 한대.
2: 아니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낫네. 나는 가진 게 이 고무신뿐인데 이거라도 드려. 아이고 이 신발도 받으실란가?
3: 냄새나.
4: 모두가 웃을 때 복내는 살짝 떨어져 앉아 가만히 미소만 짓는다. 웃고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
5: 나는 드릴 게 없는데요. 쌀도 없고 돈은 더 없고 드릴 수 있는 게 이 몸뚱이뿐이어라. 이 몸뚱이뿐이라도 받으시겠소?
4: 다음날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 복내가 교회 문을 연다. 손에는 빗자루와 손걸레가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한 뒤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한다.
5: 아이고 이 먼지 봐라. 언제 이렇게 쌓였디야? 이야 깔끔하구먼. 사람 속도 이렇게 싹싹 닦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느님 지가요 드릴 수 있는 게 이 시간뿐이어라. 그래서 하루 중 시방 제일 깨끗한 이 새벽에 왔어라. 꼭 받아주셔.
4: 그녀는 하루의 처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새벽마다 예배당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날 때쯤.
6: 복내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시간에?
5: 아유 형제님 시방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6: 아니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기도하러 왔어요.
5: 아이고 그렇구만요. 일찍도 오셨네.
6: 아니, 자매님은요?
5: 아 뭐 저도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뭐 뭐라도 드리고 싶은 게 나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하루 중에 첫 시간을 저기 거시기 하려고.
6: 아니 설마 청소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 새벽에?
5: 그렇지요. 뭐 내는 닭도 안 키우고 팔 수 있는 밭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드림답시고 와가지고 요래조래 뭐 하고 있기는 하는데.
6: 아이고 어쩐지 교회가 반짝거린다 했어요. 매일 쓸고 닦으신 거예요?
5: 나가 또 쓸고 닦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느님이 받으실지 모르겠네.
6: 아이고 자매님 돈도 귀하지만 이 마음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사실 저는 밤새 잠이 안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였는데 저도 드려야겠습니다 제 시간을요.
5: 네? 진짜요?
6: 아니 진짜요. 저도 시작해야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려야겠어요.
4: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루 중 소중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연보한다. 어느새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도로, 한 사람은 청소로.
5: 형제님, 글도 이 새벽에 나 말고 한 사람 더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가끔은 혼자 있으면 막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6: 저도요. 아예 가끔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 싶다가도 자매님 오실 텐데 싶을 때도 많아요.
5: 아니 그러면 저기 지난번에 피곤해갖고 못 나온 거예요?
6: 아니요 그땐 친척집에 다녀왔더랬죠.
5: 아이 그렇죠. 아이 그 난 또
6: 아유 걱정하셨구나. 아유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
5: 그 괜찮아요. 뭐 시방 뭔 일이 있겠거니 했죠.
6: 아이 저는 지난번에 걱정했거든요. 며칠 안 보이실 때 어디 아프신가 했어요.
5: 그게 늘상 보다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기는 해요.
6: 그럼 자매님 우리 표시를 해둡시다. 네? 달력을 그린 다음에 못 오는 날은 미리 못 온다는 표시를 하면 어때요? 그럼 서로 걱정도 덜하고.
5: 아이고 형제님 장부 가죽 만들라고요?
6: 오 아, 그러네, 장부. 연보 장부. 아이, 그럼 이왕하는 김에 오늘도 여기 동그라미를 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는지도 눈으로 보면 좋겠네.
5: 아이고, 그러면 좋긴 하겠네.

0: 그럼 오늘부터 여기다 적어놓읍시다. 어? 11월 15일 새벽 기도함. 예? 장형준.
1: 에이, 여기 여기
0: 아래 적으세요.
2: 예예. 예. 11월 15일 새벽 청소함 이봉래. 아유, 이렇게 쫙 써놓고 보니까 더 뿌듯하네요. 에이.
0: 그쵸? 어? 혹시 못 와도 걱정도 덜하고. 아이고, 진짜 괜찮은데?
3: 그렇게 두 사람이 들인 하루하루가 기록되기 시작한다. 하루의 조각들이 쌓이자 기록은 말보다 힘이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적힌 시간이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4: 오메? 이게 뭐래?
5: 보자. 11월 15일 새벽 기도함 장영준? 청소함 이봉래? 출석분가? 우리 새벽에 뭐 해요?
4: 아니요. 음? 금시 초문인데. 오메. 청소하고 기도하고. 아, 이게 얼마나 된겨?
5: 그러게. 아니 어쩐지 응? 교회가 깨끗하다 했더니. 아, 그랬구나.
6: 뭐, 잠깐만. 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적는 거면 내도 적어야겠구만. 자, 12월 4일 교회 마당서 목사님과 한 시간 대화 김만보.
4: 아이고.
6: 왜 웃어?
4: 아이고, 이게 뭐여 이게. 아이고, 아이고, 그럼 내 것도 적어줘. 나 지난 주일에 찬양 연습했으니까 오후에 성가대 연습 오춘매. 적어봐.
6: 춘매 아니야. 계속 하품만 했었고 그래놓고 무슨 하품과
4: 오매
6: 찬양 이렇게 오매, 찍어야지.
4: 오매 참지.
5: 근데요. 아, 이거 보는데 아, 왜 눈물이 나는 것 같죠? 복래 자매님들 그 내가 드릴 거 없다고 하셨는데 아, 이 정도면 많이 드리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4: 그러네.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오.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게. 아이고, 나도 가슴이 시큰하구만.
6: 그니까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그냥 돈을 확 쓸어다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5: 나의 하루 중 시간을 떼어드린다. 하, 너무 멋진 연보네요.
4: 맞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연보. 연보 맞지.
6: 받고 말고.
3: 장난스럽게 웃던 사람들은 기록 장부를 새롭게 바라봤다. 한 줄 한 줄 쌓인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자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 없는 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그들을 훑고 지나간다.

0: 아이고, 영자 씨.
1: 오늘 청소는 제 차례예요.
0: 차례라니요?
1: 아, 저도 시간으로 연보이고 싶어서요. 뭐 자매님처럼 매일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가끔이라도 와서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0: 시간 연보... 아이고, 그 설마 장부를 봤어라?
1: 네, 지난주에 우연히 봤는데 어찌나 감동적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저 12월 20일 바닥 청소할 예정 김만복, 12월 20일 노방전도 예정 오춘매.
0: 아이고.
2: 복례는 말없이 영자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자신만 아는 마음으로 드린 시간.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닿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 위로 또 다른 발걸음이 포개진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 깊은 감사를 느꼈다.

0: 교회에 신기한 장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뭐? 장부? 서로 돈을 주고받는 장부가 있나? 하며 걱정과 우려로 그 장부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부를 보고 너무 감사함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부의 주인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형제님, 복례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어떤 장부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 아닙니다. 저희가 드릴 게 시간밖에 없어서, 그냥 그걸 드리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0: 바로 그 시간밖에 없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소식을 저희 선교 소식지에 실으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배웁니다.
2: 1907년 부흥운동이 시작된 후 어떤 이들은 물질 대신 시간을 바쳤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을 적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걸레질 한 번, 밥 짓는 손, 위로하는 발걸음, 기뻐 부르는 찬송.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됐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2화 날년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쿠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승리, 곧 이기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는데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렇게 두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 영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그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순종과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확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들은 승리의 공식이나 기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라는 무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꽃 당신 심흥문 시의 임궁수 곡으로 바리톤 김승철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안개꽃의 대표적인 꽃말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 등입니다. 순수한 사랑을 담은 꽃에 사랑이 성공할 것이란 의미가 더해져서 사랑을 고백할 때 많이 사용되는 꽃이 안개꽃이기도 한데요. 안개꽃이 사랑의 성공과 승리를 의미한다면 믿는 자의 성공의 키는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곡가는 어제에 이어 조두남의 남은 작품 함께하겠습니다. 작곡가 조두남은 1912년 평양에서 태어나 1984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7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고 교육자로 한평생을 살며 주옥 같은 많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어제 그의 작품 선구자, 산, 그리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1943년부터 1958년도에 발표된 새 작품 세타령, 뱃노래, 산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작곡가 조두남의 악상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세타령이었죠. 박희경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1943년도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이 뱃노래, 조두남의 작사 작곡이었고요. 1946년도 곡으로 바리톤 김주택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곡이 산촌, 이광선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1958년도 곡으로 바리톤 우주호가 노래했습니다. 유년 시절 음악을 공부하여 10대 때부터 이미 작곡을 시작했던 조두남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선구자도 그의 나이 20살 무렵 북간도 유랑길에 나섰다가 윤혜영이라는 젊은 사람으로부터 가사를 받아 적어 작곡한 것이라고 하지요. 사람에게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조두남이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선구자의 가사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효근의 곡으로 테너 존노가 노래했고요. 앞에 곡은 님의 노래, 김소월의 시, 서동석의 곡으로 테너 김승직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 거듭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하게 지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류 최악의 문제, 물론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죄가 인류의 최악의 문제일까? 뭐 괜찮잖아요. 그냥 경찰서 안 가고 고소고발 없고 이러면 뭐 괜찮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그 뭐 실정법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 내면과 관계상의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보이는 게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당연히 봐야 될 걸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죄의 발현 현상,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살인하고 죽이고 뭐 간음하고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조명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더더군다나 상대방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열등의식들, 패배감들, 자격지심에 막 시달리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맞춰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맞춰주지 않으면 적대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져야지 행복해지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의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데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괜찮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참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우아하게 걸어 다녔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덟째 아들 가운데서 여덟째로 태어나서 소외당했습니다. 바깥으로 돌았어요. 실컷 하는 일이 양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가 양을 움켜가는 뭐 사자나 이리를 잡기 위해서 곰을 잡기 위해서 돌을 던졌잖아요. 이게 나중에 골리앗을 잡게 될 줄은 몰랐죠. 골리앗을 잡아버렸습니다. 이리약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국가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자기 사위로 삼고 뭐 이럴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살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꼬여버렸습니다.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난 나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예,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고도 비교해봐서 나는 조금 더 꿀릴 데가 없이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병도 낫고 다 이러더만 난 왜 그런 게 안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자꾸만 그런 패배의식 속에 잠기는 거죠.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아, 이 사람은 예외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윗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10분 정도 강의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냈습니다. 수표를 꺼냈어요. 가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다들 손을 들고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이 수표를 그냥 이렇게 막 구겨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구겨진 수표를 들고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이랬더니 또 다 같이 손을 드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고.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번에는 또 그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막 밟아버렸어. 발로 밟아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를 이렇게 들고 이거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 그랬더니 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구겨지고 이런 수표를 왜 가지려고 하나 그랬더니 아 교수님 그거 찢어지지만 않으면 다 바꿔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자네들 이 10만 원짜리 종이 쪽 하나가 떨어지고 밟히고 이래도 그 가치를 아는데 왜 자네들은 자네들의 가치를 모르나.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조금 떨어졌다고, 조금 짓밟혔다고. 그 왜 자네들은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한없이 전락시키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자기를 너무 쉽게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은 어디서 나왔나. 아니 자네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여기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10만 원짜리 종이 수표가 아니죠. 이 종이 수표가 가지고 있는

있는 상징성이죠. 그게 뭐죠? 본연의 가치라는 거죠. 본원적 가치라는 거예요. 본원적 가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예요. 은행이 보장하는. 이거는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도 은행이 이 가치를 보증합니다. 그게 본원적 가치예요. 조금 훼손되고 조금 얼룩지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본원적 가치가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를 보는 관점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존재예요. 아주 변화무쌍하게 내가 목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이 얘기가 그냥 막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이렇게 들리신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다윗은 늘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랬을 것이다 아닌 겁니다. 원수들이 앞에 있고요 대적들이 그의 목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팅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늘과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참 질기게 추격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 사울 왕의 추격조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를 계속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지 못하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침을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도망치다가 견딜 수 없어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신세를 져야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와중에 원수와 대적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계세요.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붙잡고 막 실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를 갈면서 내가 이거를 꼭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떠나보는 게 필요한 거죠. 한 걸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마 지금 뭐 엔게디 어떤 수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암벽 동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서 있을지 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지금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왕 그리고 그 추격조 자기를 이렇게 밀어내가지고서 애초부터 소외되고 왕따시켰던 그런 가족들 이런 가족들의 상처를 계속 그거를 곱씹으면서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장면 전환 혹은 맥락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너 그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 문제를 네가 집착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 좀 나오지 않을래? 저 하늘을 봐. 저 별들을 보고 달을 봐라. 네. 늘 긴장돼서 쫓겨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풀어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가 늘 그냥 막 손을 들고 그냥 늘 기도하고 막 요를 그냥 그 눈물로 요를 적셔가지고 나중에 그게 붕 뜨도록 요가 요트가 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를 끌어내셔서 야, 너 저 대자연을 좀 볼래? 그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이 창조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를 맥락을 변경시키시고요. 그래서 그의 사고방식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맥락 전환을 가져오시려고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저 태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맥락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도 가고, 그죠? 바벨론도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 보고, 나중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런 엄청난 맥락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영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난 지금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 퐁당 빠뜨려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맥락을 바꾸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대 담론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 3절과 4절 사이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서양 철학사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서양 철학사에 자연 철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탈레스 같은 사람, 모든 게 물리다, 뭐다. 그죠? 철학자들이 전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대 담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이래로 그 거대 담론이 아무리 해도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뭐 숫자가 됐다든지, 뭐 무슨 불이 됐다든지, 흙이든지, 뭐든지 거기서 거기.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사람에게로, 그죠? 인간에게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일반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섭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나 같은 인간 존재를 위해서 이룩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캐고르 같은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진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요, 하나는 주관적인 진리다. 근데 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은 2다.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예, 뭐, 말 그대로, 이 모든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부를 수 없도록 만든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진리.

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가지고 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인 진리가 됐을 때, 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객관적인 진리의 한 편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이 분명한 것이 있으면요,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뭐 객관적인 진리 거기에서 뭐가 어떠니 어떠니 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관통해서 내 것이 되느냐, 나와 어떤 연관성 속에 있느냐는 거죠. 똑같은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참된 진정성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과요, 그냥 나 헌금해서 한 것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끌고 계시죠? 다윗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 모든 창조의 이 모든 섭리와 경륜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었군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거대 담론에서 이제 개인적인 담론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아, 내가 만들어진 이것이 그냥 저 자연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하다가요,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으셨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명, 그의 바람, 루아흐를 불어넣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존감이 땅바닥을 칠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저 지하 갱도 몇 미터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루아흐, 당신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당신의 그 손으로 직접 빚어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형상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알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네요. 내가 참 괜찮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고,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내 본연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화 파트너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본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쓴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전전긍긍하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그렇게 숨어 다니고 했지만 그는 이미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0: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높이 고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을 시작할 때 다윗과 9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9절을 읊조리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를 자신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열등의식과 열패의식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대 담론이라는 그런 쪽으로 쫙 빼가지고서 장면을 전환시키잖아요. 문맥을 바꿔놓으셔요. 그죠? 여러분 꼭 이 일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나하고 연결되게 하시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파토냅니다. 다 분리시킵니다.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도 가질 수 없도록,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열등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유도 볼 수가 없어요. 예,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쫙 뽑으셔서 거대 담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지어놓으신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어때요? 내가 해놓은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성공한 것,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는 벌써 땅바닥에 구르든지 아니면 지하행도 저 몇백 미터 밑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미 영화와 종교로 관을 썼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그분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으로 다 그 통로를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 그거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9절에서는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예, 1절에서는 그래요. 아 그래, 아,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시지. 그래서 1절에는 객관적인 진리를 논술했을지 몰라요. 9절에서는 어때요?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입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 그런 진리. 예, 그 진리가 내 것이 돼서 그래서 용서 승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거. 여러분 1절과 9절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 예배 들어올 때 1절을 그 예배 드려야지. 맞아요. 근데 예배 마칠 때 9절, 하나님 이거는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군요. 그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저렇게 일이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존귀하니까 아내도 존귀하고, 아내가 남편을 보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야 정말 존귀한 사람. 그죠?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내가 존귀하면 남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들 다 같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 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은 깃털 달린 것, 영혼 속에 깃들어 앉아 말없이 노래를 부른다. 가사도 없이 멈추지도 않고 폭풍 속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리고 바람이 거셀수록 더 따뜻하게 울린다. 나는 가장 추운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그 작은 새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단 한 번도 내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1: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나부끼고 흔들리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그럴수록 마음에 크게 울리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녁 이 노래가 들리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에밀리 디킨슨의 희망은 깃털 달린 것이라는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넓은 세상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자신의 좁은 공간에서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을 시로 썼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에서는 인간의 희망을 새에 비유했죠.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폭풍이 와도 오히려 더 달콤하게 울리고 이 희망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살다 보면 억지로 희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마음 먹어도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때요. 하지만 오늘 에밀리 디킨슨은 희망은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심어두신 것. 오늘을 살아내신 여러분, 하루 종일 희망? 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노래하는 주님이 주신 희망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 속을 걸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그 희망이요. 자, 마음속에 주님 주신 희망을 품고 계신 모든 애청자분들을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특별히 저희 충주 중계소가 개소했잖아요. 충주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자 남겨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충주에 지인이 있으시다면 그 지인분들에게 104.7MHz를 한번 맞춰봐 라고 권유해주세요. 충주 지역에서도 이제는 깨끗하게 대전극동방송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참여와 더불어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혹은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둘 다 소통 창구가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기도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연 참여도 가능하답니다. 자, 풍성한 찬양으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23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요. 목디스크 파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요.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신청해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쩐지 우리 523번님이 행저질라 애청자신데 또 한동안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동안에 큰 수술 받으셨네요. 523번님. 얼른 회복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곡도 제가 꼭 준비하도록 할게요. 응원합니다. 523번님. 5101번님 덥고 힘겨운 날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 감사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아멘이에요. 5101번님. 주님이 이 고백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2753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요. 오늘도 감사하며 받아갑니다. 문자 보내주셨고 0429번님은 카페 자영업자 퇴근 중이에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0429번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그게 진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0429번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또 혼자서 애 끓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요. 우리 0429번님 위해서 그 또 업장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곡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0429번님 잘 될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또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날이 정말 더웠어요. 날도 더웠고 습하고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0도 35도까지 치솟았던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자리 살아내시느라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 그 애씀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신청곡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찬양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녁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자 저녁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챌린지가 있죠. 잠언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특별합니다.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저희가 읽고 있어요. 이게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지난주부터 아 이게 참 낯설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조금 낯설긴 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인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개역개정판이나 뭐 개역한글, 또 새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다른 익숙한 기존의 역본들과 행저질라의 새한글 성경 버전을 함께 듣고 읽으시면 원문의 이 풍부한 의미와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벌써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오늘 나눌 예정이니까요. 주파수 고정하시고 귀 기울여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나누고요. 오늘 잠언 7장 함께 하실게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전해드립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써머.

잠언 7장. 낯선 여자에게서 널 지켜라. 얘야,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안에 간직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살 거야. 내 가르침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너의 가슴 속 책에 적어둬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야 하고 말해봐라. 깨달음을 친구야 하고 불러봐라. 널 지키려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 우리 집 창가에서 창살 사이로 내려다 본 적이 있어. 어수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녀석을 보았어. 젊은 애들 가운데 얼빠진 녀석을 눈여겨보았지. 그는 거리를 지나 그 여자가 사는 모퉁이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 여자의 집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할 때, 밤이 깊어 캄캄할 때였어. 저기 여자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어. 몸 파는 여자처럼 차려입고서 단단히 벼르고 있지. 그 여자는 떠들어대면서 고집부리고 있지. 그 여자는 집에 있지를 못해. 거리에 번쩍, 광장에 번쩍, 모퉁이 곁 곳곳마다 숨어 기다리고 있어. 그 젊은 애를 붙들어 입을 맞추었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녀석한테 말했어. 난 평화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내가 단단히 한 약속을 오늘에야 지켰죠. 그래서 이제야 당신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당신의 얼굴을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냈어요. 내 침대에는 깔개를 깔아놨어요. 이집트에서 만든 알록달록한 리넨을. 내가 눕는 자리에 뿌려놨어요. 몰약, 침향, 계피를. 이리 와요. 우리 아침까지 애정에 흠뻑 취해봐요. 함께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집에 없거든요. 먼 길을 떠났어요. 돈주머니를 손에 들고 갔어요. 보름께나 돼야 집에 올 거예요. 여자는 온갖 말로 꼬드겨 그 젊은의 마음을 돌렸어. 매끄러운 입술로 그를 꿰었지. 그가 그 여자 뒤를 곧장 따라 나섰어. 도살장으로 가는 소 같았지. 미련한 사람의 훈계를 들으러 가는 쇠사슬 찬 사람 같았어.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거야. 새가 서둘러 올가미로 날아가는 것 같이 자기 목숨 잃는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 얘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으로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이 그 여자 가는 길로 새면 안 돼. 그 여자 가는 길에서 헤매고 다니지 마라. 그 여자가 쓰러뜨려 해치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여자가 죽인 사람이 엄청나거든. 그 여자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이야.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지. 행저질라. 잠언 7장을 새 한글 성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한 가지 일을 마쳐도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쉼이 필요했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머물러 있고 내일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을 내려놓고 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 삶이 일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쉼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 기도는요, 오늘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신청하시면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방금 들으신 기도문이 적혀있는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떨든지 이 저녁만큼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5329번님 오셨어요. 피디님, 퇴근합니다. 감사한 시간 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329번님. 어서 댁으로 가셔서 행복한 저녁, 또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9477번님, 처음으로 기도문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477번님. 3338번님. 샬롬 기도문 찬양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2607번님, 너무나 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기도문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6800번님, 기도문 더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녁 기도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973번님, 기도문 날이 뜨거워도 감사합니다. 논에서 튼튼히 자라고 있는 모들이 싱그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내주셨어요. 5980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퇴근길에 목 터져라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치고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눈물도 흐르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3003번님, 오늘도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기도문 신청할게요. 기도문을 최피디님 목소리로 들으면서 매일 힐링하고 있어요. 지치고 힘든 무더위를 기도문과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남겨주고 또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께 나눈 사연들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참 도전받고요. 많이 배웁니다. 우리 멋진 청취자분들 날이 갈수록 감사의 고백만 넘쳐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함께 하시며 희망을 노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이선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함해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약속된 여덟 가지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산위에서 하신 그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과 또 있던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 온유한 자에 대해 나누었죠.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순종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가끔 탈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서울 갈 때도 있고 대전에서 대전역 갈 때도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어쩌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내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러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권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속된 말로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비교하면서 속이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비교하지만 속은 시끄럽지만 속은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또 괜찮은 척 또 잘 지내는 척 또 때로는 연기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흔히 젊은 세대 말로 뭐 요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40대라서 현타가 시게 옵니다. 이제 현실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들과 친구인 가정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 아들 친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SNS를 하면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도 즐겁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SNS를 보다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나만 현실 속에서 너무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또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좌절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예 SNS를 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죠. 또 자녀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과 연결지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속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이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마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선아가 너의 마음은 청결하니?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은 청결하니? 묻고 계십니다. 마음의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질문한다면 선아가 감정이나 생각, 기억이 생겨나는 그 마음 너는 청결하니? 네, 오늘 본문의 청결이라고 사용한 그 헬라어 언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혼합되지 않은 상태, 섞이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가리켜 그 카타로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혼합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 또 남과의 비교, 허세, 질투 등으로 그 모든 그릇된 것들이 뒤엉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마음, 저 마음, 마치 그 오구의 멀티탭처럼, 멀티탭 아시죠?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탭처럼 한 버튼에 ON을 누르면 동시에 전기가 들어와 켜지듯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 돈 갖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 갖고 싶어요. 왜요?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명예 갖고 싶어요. 권위 갖고 싶어요. 왜요?
내 의지대로 이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왜요? 내 친구들에게 SNS에 자랑하며 인스타에도 올리려고요.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걱정, 또 성공에 대한 욕심, 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눈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안에 각각의 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걱정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될 때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복잡하고 뒤엉켜있는 이 마음, 이 마음 안에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야는 흐려지고, 흐려진 시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이 있는 자가 뭐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도통 감흥이 안 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우리의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이죠. 내 마음 안에 먼지가 그 시야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뭐를 좋아할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삼겹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삼겹살을 먹고, 우리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폰 화면에 기름기가 잔뜩 묻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름이 묻은 그 스마트폰을 키면 그 글자가 잘 보일까요? 잘 보이신다는 분은 삼겹살을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기름이 그렇게 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기로 인해서 번져 보이거나 그리고 잘 안 보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묻은 탐심, 그리고 시기심, 정죄, 욕심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우는 얼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음에 얼룩진 상태를 제가 성경에서 조금 더,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결국 그 노아의 시대 당시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즉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네, 김영희 집사님 눈물의 선지자라고. 네, 정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외치죠. 눈물로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가 산다. 너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당시 왕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을 가리켜 방금 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부패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또는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여름만 되면 날파리로 조금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층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고층에 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키가 작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뭐 기도까진 그렇고 뭐 이렇게 용 쓰다 보니까 어찌어찌 또 높은 곳에 잘 정착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날파리로 제가 여름마다 고생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생하는 이유, 날파리가 우리 집에 있는 이유. 맞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내와 맞벌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음쓰라고 하죠. 음쓰를 가끔 놓치고 처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놓쳐서 퇴근 후에 음수를 처리할 때면 어김없이 날파리들이 생기고 또 꼬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정비해서 온전한 음식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버려야지만 날파리도 없어지고 또 건강한 그리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음수처럼 이미 부패한 것, 즉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힌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한 가지 유레카처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지만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만 원조차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또 인색한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원이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돈이 물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당신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소비 습관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마음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향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구약에서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왕을 세우실 때입니다. 다윗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본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왕을 보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마음을 지킨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듯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이에요. 뭐 마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뭐 100번 뭐 1000번 동의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나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기뻐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무엇보다 무엇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나요? 무엇을 받으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아시죠? 네. 네. 할례.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한 이유.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행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표피를 벗김으로 인해서 상처를 내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흘려진 피는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몸에 새겨서 흔적을 남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제가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놀다가 어머니께서 유리를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이유로 제가 그냥 달려가다가 그 유리창을 그냥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이제 놀래셔서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이제 업고 가셨죠. 그렇게 해서 8바늘을 제가 요 손목에 아직도 그 상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상황은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육신의 불완전한 할례를 넘어 우리는 완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새 영, 즉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 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머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윤리, 도덕, 규범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면 굳었던 마음들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를 가리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여.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즉 인간의 본성,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을 비롯해 로마서에 나오는 내버려 두심.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는 끝났다.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그 마음의 할례로 인해 새롭게 함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0: 주님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주어질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 곧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 제가 아까 날파리를 비유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부패한 상태, 즉 죽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예레미야의 남유다 모습처럼 결국 부패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CCM 찬양 중에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죠.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정결한 마음 역시 오늘 제가 나눈 청결하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정결한 마음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죠. 저 역시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더러워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씻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하시죠. 지난주도 나누었듯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되었다고. 저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저 은혜, 거저 주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이선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45편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조안 호크의 곡으로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Without My Vision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스캇 웨슬리 브라운의 곡으로 I Wish You Jesu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빈야드 Winds of Worship 3집 중에서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랠프 카마이클의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임페리얼즈의 곡으로 One More Song For You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사원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머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자,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간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또 풍성해지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 아니면 소소한 간증들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보내주시는 동안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0691번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시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하셨어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22번님께서 여기는 양산이에요 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창원 극동방송 통해서 듣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들을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보라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세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말씀. 아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고 안간힘을 써도 단 1cm도 움직이지 않던 것이 옆에서 도와주는 손이 하나 둘 생기면 거짓말처럼 번쩍 들리곤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은 그대로인데 누군가와 힘을 합치는 순간 그 무게가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고 모세 곁에는 그의 떨리는 손을 함께 붙들어줄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는 협력은 내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거대한 삶의 벽도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할 때 기쁨으로 넉넉하게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노인팅의 손잡과 함께 가세와 앤디 조슈아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연주 찬양, 그리고 윤정의 십자가 그늘 밑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주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협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 앞길만 보며 혼자 달릴 때는 잠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이 험한 세상에서 쉽게 지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맺어주신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면 어떤 거친 비바람이 불어와도 지치지 않고 더 멀리 끝까지 목표를 향해, 저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내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복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걸어갈 여러분의 이야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희즈윌의 서로 사랑하자, 한호의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영어 찬양,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즈윌의 서로 사랑하자, 한우의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영어 찬양과 브라운워십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릴게요.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바인야드 뮤직의 항상 진실케 연주 찬양과 최정문의 내게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찬양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All My Love, 조나단 올그던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곡 함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All My Love 조나단 올그든의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그 뒤에 황은혜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까지 함께 했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나비워십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만일 제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사람이 되었거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한 예술가가 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포장된 신앙을 겸손히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목사님 말씀이 사무치게 아픕니다. 주님. 연탄길의 작가 이철아님의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악한 세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들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오늘 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조찬미가 부른 교회였습니다. 지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뜻하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몸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Sissy Winans의 Come Jesus Com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hat He's Done, 그리고 Ruben Studdard의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 다 해결하려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말을 하면 무언가 짐이 될 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떠안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니 의외로 가벼워진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verick City Music의 Hymn of the Ages, Hillsong Worship의 Magnificent, Michael W. Smith의 Turn Your Eyes Upon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이번주는 희락과 화평 함께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평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크룩스의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이번에는 서머 스페셜이 6주간 진행이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깝게는 뭐 배우자,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이라는 테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아까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For Him의 It is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 하루 화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분명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롤필름을 발명하고 카메라를 고안한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그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가정부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 늘 전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커서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라. 이 말씀은 그로하여금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먼을 향한 어머니의 섬김이 곧 더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응제의 소원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 높은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우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빌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뭐 회피형도 있을 거고 맞서 싸우는 적극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불안하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묵묵히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일 겁니다. 불안함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이 불확실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안함, 근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무려 365번이나 하셨다고 했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 수백 번이나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제 모습이 그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지지만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맡기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펼치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죠. 당장 어떻게 어떤 것을 먹으면서 하루를 또 버틸까, 북녘계 성도분들은 이런 고민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또 조금은 안 좋아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와 지금의 여러가지 분열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의지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 속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내면서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네요. 오늘 근심 걱정을 덜어낼 이유를 다시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조선족 여러분들, 고려인 여러분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영혼들에게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군복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야외 활동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각별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밤중에도 더위가 이 남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냉방병이나 아니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또 1566kHz 두 채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인간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고 투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자유 중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반 평민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행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이 제한적인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국가 안에서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행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언어를 만나면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사고를 멈추게 하지만 낯설면 질문은 말들고 질문은 성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생각의 공간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행은 인간 안에 있는 호기심, 자유, 탐험 본능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과정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화를 막으려다가 거의 관료의 실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화가 선포되면서 그 견고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유럽 세계를 여행하면서 동독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과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이제는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세계를 경험하여서 생각이 확장되고 사고가 넓어지는 그런 주민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사고가 감시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서

0: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여행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새로 놓인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는데요. 2014년에 건설돼 12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 물류업체 등의 시험 운행인 듯한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개통을 위한 점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미 중국 측의 준비는 마친 만큼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과 물자 교류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반면에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중을 잇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다는 소식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되어서 아마 개통이 임박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기존의 다리는 조중우이교 압록강 철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신압록강 대교는 추가로 건설된 다리인가요?
0: 네, 추가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조중우이교, 즉 압록강 철교를 대체하고 북중 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1: 네.
0: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대교로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교는 2014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1: 네.
0: 이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대북 제재 상황, 코로나19, 북중 간의 정치적 상황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2014년에 건설됐으면 벌써 12년이 지난 건데 이 다리로 버스가 건너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없던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1: 네.
0: 소식통에 의하면 6월 27일 오후 2시께 신압록강 대교 중국 측 시작 구간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30인승 버스가 북한의 함경북도 신의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승객이 없이 운전기사와 선탑자만 탑승해서 시범 운행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승객이 없이 운행이 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버스는 북한 무역회사 소속 차량으로 기존에도 압록강 철교, 조중의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 태우고 신의주와 단둥 사이를 오갔던 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은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한 운행이 아니라 압록강 대교 개통 전에 동선 또 시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차원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포착된 변화이기 때문에 개통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이번 시범 운행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0: 신압록강 대교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북중 경제 협력과 또 정치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대교 개통은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넘어서서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확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이 개통을 위한 뭐 막바지 준비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됐을까요?
0: 네,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 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1: 네.
0: 대신에 북측 쪽에는 세관 내부 공사, 또 주변 도로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중국 측 인력들이 북한 측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먹을 도시락과 생수까지 챙겨가지고 매일 북한 측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단순 공사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식 개통 전 마무리 점검과 운영 준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실제 개통 시점은 이 공사 진행 상황만으로는 결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1: 네.
0: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신압록강 대교 개통 날짜는 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개통돼야 되는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1: 네.
0: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정식 개통 시점과 개통 행사 방식 또 참석 인사들은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건설되었다면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1: 그렇죠.
0: 아직까지도 정식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식 개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 차원의 소식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신압록강 대교가 실제로 개통될 경우 기존 압록강 철교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이동이 분산되면서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적 경제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같다면 일정을 당겨서 개통하려고 했을 텐데
1: 그렇죠.
0: 이 북한은 12년이나 미루고 또 시진핑 방문을 계기로 개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니까

0: 아, 도대체 북한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 측 원인보다는 북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제재나 코로나19가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12년씩이나 미루고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1: 네.
0: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면 12년이 아니라 120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보입니다. 물론 110년까지 나라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1: 네.
0: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완공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회 시범 운행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 제무 세 가지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민생 경제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개혁개방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개혁개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으며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 공습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 메이저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상륙해 24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의 수입 과일과 온실 채소가 늘어나 겉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치솟은 물가로 빈부격차와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를 대상으로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결속과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박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실시된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섬과 자스크 등 주요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란 남부와 남서부 여러 지역에서도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군사시설과 미사일기지, 방공체계, 소형 함정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상선 항행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국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면서 박인비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 메이저 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혜란은 최종 합계 19 언더파로 브룩 핸더슨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홀에서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이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불과 2주 만에 메이저 트로피 두 개를 들어올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박인비 선수가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특히 유혜란은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를 몰아치며 18홀 기준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타인 60타를 기록해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전 기록인 61타를 한타 줄이며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 역사에 새겼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유혜란은 우승 상금 140만 달러를 추가해 최근 두 차례 메이저 우승으로만 약 50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유혜란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메이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속 우승을 하게 돼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나란히 4강에 오르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FIFA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대회 준결승은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 끝에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리오넬 메시는 선제골을 도우며 월드컵 개인 통산 20골 10도움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2-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는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으며 양 팀은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쳐온 대표적인 라이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우승후보 프랑스와 스페인이 격돌합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고 스페인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최강으로 꼽히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월드컵 우승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40%를 아버지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이용 여건 개선이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모두 증가하면서 상반기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는 모두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기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사

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중국에서만 2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항공기와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44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는 저장성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남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는데요. 저장성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푸젠성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 교통 운행, 야외 활동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상하이와 항저우 일대에서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일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이 동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국 45개 공항에 뇌우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2,800편 이상이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항저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고속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태풍의 영향을 받은 대만에서도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소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공식 집계를 통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150여 명 늘었으며 부상자는 16,700여 명, 구조된 인원은 6,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850여 채가 파손됐고 이 가운데 190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만 6,7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22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6만 5천여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에 투입되지만 반복되는 여진과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붕괴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건물이마다 수색과 복구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에 중국산 과일과 온실 재배 채소가 대거 유통되면서 겉으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졌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체감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각 지역 장마당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중국산 과일은 물론 자매나 딸기, 가지 등 시설 재배 농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은 물건을 구경만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높은 가격에도 과일과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건 자체가 귀해 포기했다면 지금은 눈앞에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살 돈이 없어 더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마당의 외형은 풍성해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인 7월 27일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 등 민간 무력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태세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긴장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남 타격용 무기시험을 참관한 이후 중앙당이 각도 인민위원회 전쟁 동원태세를 무작위로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달부터 전국에서 관련
관련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검열단은 예고 없이 지역을 찾아 비상 소집 시 대원들의 집결 속도와 무기 탄약 관리 상태, 전시 보급품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 간부들은 검열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검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강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대남 대미 긴장을 부각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잇따른 불시 검열로 지방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가을 농사 준비와 장마철 수해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리 등 위생에 신경 쓰시고요. 호흡기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세찬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30에서 10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 역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충주와 목포, 여수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목포 30도, 충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지역도 흐린 하늘 아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0: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지만 진남포와 구성에서는 비 소식 없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강계 22도, 자성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30도, 자성 29도, 진남포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와 장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 많이 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과 신계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고성 24도, 평강 23도, 성진 2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5도, 고성 32도, 평강 28도, 성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동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5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는 낮게는 1에서 2m, 높게는 최대 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3.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밝게 다가도록 예수 인도.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주는 주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용서의 주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 한 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무런 단서 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의 보혈은 먼저는 이와 챔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양 올려드렸고요.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작은 평화의 찬양 함께하셨고요. 나의죄를 씻기는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선을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지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찾아봤습니다. 기도의 소원, 내 말을 들어 주옵소서. 시편 5편 1절입니다.

0: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용기의 씨를 될 수가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양이 있고 원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도 좋은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귀는 크게 열어 누구의 말이나 들어도 무방하지만은 입으로는 작게 열어서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게 많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진실하냐. 둘째, 양식 있는 말이냐. 셋째, 잘 듣는 자세냐.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질 않고 입에서 나간 말도 돌아오질 않는다고 했죠. 지나가 버린 버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그 정착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서울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혼자 살고 있는 거죠?
0: 네, 혼자 살고 있어요.
1: 혼자 보통 배정받을 때도 방이 좀 있나요? 배정받는 집에? 나라에서 집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원룸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단칸방?
0: 보통은 이제 집이 좀 작긴 해요.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네, 어떤 곳은 이제 원룸인 것도 있고.
1: 네.
0: 뭐 집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뭐 1.5룸 정도?
1: 분리형 원룸.
0: 맞아요, 맞아요.
1: 북한에서도 평이라고 써요, 단위가?
0: 맞아요. 북한에서는 평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어릴 때 나와서 사실 평에 관심이 없긴 하죠.
0: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몰라요.
1: 아,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몇 평 살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중요한 게 아닌데.
0: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1: 이제 중요해졌나요?
0: 중요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왕이면 한번
1: 넓은데?
0: 네, 넓은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1: 몇 평 잘 살고 싶어요?
0: 뭐 저는 한 30평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1: 혼자 사는데 30평 살고 싶으시다고요?
0: 아니 뭐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1: 가족과 함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혼자 그러면은
0: 혼자는 지금 뭐 괜찮죠. 혼자서는 저는 원룸도 만족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0: 저의 혹시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1: 강아지 키운다고 알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1: 강아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면?
0: 제가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북한에서는
0: 네.
1: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두고 키운다라는
0: 네.
1: 집을 지키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죠?
0: 맞아요. 집안에서 키우죠.
1: 생소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0: 아니에요. 북한도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애완용으로.
1: 네. 도심의 얘기겠죠?
0: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불긴 해요. 강아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뭐 강아지 키우라고.
1: 애완견이요?
0: 맞아요. 애완견.
1: 세상에. 왜냐면 애완견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식구가 한 명 더 느는 건데.
0: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도 잘 그거는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러면.
1: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상위층만 네. 왜냐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0: 네.
1: 보도가 있고 그 지도자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0: 네.
1: 근데 그게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제 애완견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0: 네.
1: 다 같이 이제 함께 뭐 친구로.

0: 가족으로 네. 키우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언급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강아지랑 같이 둘이 살면서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요리는 어떻게 직접 해먹어요?
1: 요리는 제가 직접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먹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서요.
0: 네. 북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1: 집에서 요리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녁에 막 11시, 12시에 돌아오셨거든요. 뭐 어떤 때로 이제 못 돌아오시는 날도 있고 해서 저랑 동생 저랑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형이니까 제가 요리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와, 보통은 동생 시키는데.
1: 아, 네, 동생이 저보다 좀 말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와 밥을 뭐 시키겠는 거예요.
0: 어, 착한 형이다.
1: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0: 어, 그럼 여기서 만들었던 요리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했던 자신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단 고기 같은 거로 하는 요리는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0: 돼지, 소, 치킨,
1: 네,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 입맛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닭볶음탕이 그 닭이 징그러워서 못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징그러워요?
0: 닭, 이게 그 하시는 분들 부류 가운데 생닭을 아예 통으로 사가지고 직접 손질해서 맞아요, 잘라서 맞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촉촉촉 나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참 징그럽더라고요.
1: 저도 보통 생닭을 그 통닭을 사서 제가 이제
0: 손질해서
1: 손질해서 그냥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0: 와, 요리 고단수.
1: 아, 거단수는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요리 경험이 좀 많아요.
0: 그럼 뭐 했던 거를 기억을 토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참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기억, 네, 뭐 따로 이제 레시피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그냥 이제 어떤 거 좀 조금 더 점이 그 식재료를 어떤 거를 네. 좀 두면 더 맛있고 하는 걸 그냥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가지고.
0: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또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요리를 이 정도로 해 먹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준우 씨가 조금 더 요리에 관심 있는 편이었어요?
1: 전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그 생활 그 뭐라 하지? 저의 그 인생이 그냥 요리를 강제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다 요리를 해주는 걸 먹거든요. 저희 가정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와. 굉장한 신랑감이네요.
1: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그 재미를 아직 못 들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이게 참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요리의 솜씨의 그 손에 달란트를 주신 분. 미각의 달란트를 주신 분.
1: 저도 요리는 많이 했는데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진짜 생선은 정말 약간 손질하기 싫었어요. 그 비린내가 너무 나잖아요.
0: 생선을 손질한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1: 아, 진짜요?
0: 아니, 보통 그 네.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손질을 다 해서 주시잖아요. 뭐 조림해 먹을 거예요? 찌개 해 먹을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 맞게 탁탁.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요리할 때는 그냥 물고기를 손질이 안 된 거를 사왔어요. 네, 그런 거가 좀 싸거든요. 그 손질이 안 된 상태가 물고기가 이제 손질이 된 거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좀 비싸요. 이왕이면 그냥 싼 거 사서 내가 손질해서 먹는다. 얼마 뿜도 안 들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막 가시도 많고 물고기라는 게 특이해. 막 잔가시도 많잖아요. 그 내장도 막 그 몸물 같은 거 막 그 내장 그 파내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냉동된 건 더구나 이제 손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물고기 손질하는 게.
0: 진짜요? 네. 보통 어떤 물고기 손질하셨어요? 뭐 물고기 종류가 많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잉어랑 네, 잉어랑 붕어 같아요.
0: 붕어. 여기서도 손질해 드세요?

0: 그냥 손질해서 주시는 경우가, 전 손질 안 해서 주시는 경우를 사실 못 봤는데.
1: 아, 여기서는 손질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이게 손질이 된 상태로 매듭이
1: 맞아요,
0: 항상
1: 맞아요, 맞아요.
0: 올려주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 아니, 배 타러 가셔서 알바하셔도 잘하시겠어요.
1: 저 물고기 손질 알바 자신 있습니다.
0: 손질 알바도 다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그 사장님들이 막 가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0: 손질 알바.
1: 네, 그럼 물고기 이제 수산물 같은 거 이제
0: 맞아요.
1: 손질하는 알바도 있는데 그냥 뭐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0: 그것도 월급이 저는 적잖게 진짜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1: 아, 그런가요?
0: 네. 아, 이렇게 이곳에 혼자 오셔서 한 가정을 우리 강아지와 이루고.
1: 네, 맞습니다.
0: 강아지와 함께 오순도순 또 북한에서 했던 음식들을 기억을 하면서 입맛에 어떻게 믿음으로 해가는 그런 요리의 여정도 해주셨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사랑이 많으신 큰손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네.
0: 보통 막 이거 해가지고 주시고 김장해서 주시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1: 아, 네, 뭐 가끔씩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가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0: 힘들어서
1: 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하고
0: 김치도 해먹어요?
1: 아니, 김치는 사서 먹어요. 김치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치도 사실 해먹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더 싸고 세상에. 괜찮더라고요.
0: 도전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었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 저희가 보통 이곳에서 먹는 김치와는 저는 좀 가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 맞아요.
0: 맛이 다르던데요.
1: 맛이 좀 차이나죠. 그게 들어가는 식재료랑 뭐 이제 만나는 방법이랑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가 봅니다.
0: 네. 근데 여기 김치가 입에 맞으세요?
1: 저는 괜찮아요. 여기 김치도 저는 맛있게 그럼 김치라고 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0: 짜지 않으세요 여기가? 보통 아래가 더 갈면 갈수록 짜니까.
1: 아니요, 저는 짠 거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 챙겨주려고 하시지만 무거워서 받지 않았다.
1: 네, 그냥 저는 집에 김치가 많습니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1: 네.
0: 나눔받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1: 네, 맞아요.
0: 밥도 그렇고 여러 요리들도 그렇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그래도 함께 정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후 형제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두드리고 찾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사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평안.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드나드는 심령마다 복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던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그들을 맡은 분야에서 귀한 열매 많이 맺는 뛰어난 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를, 심지어는요, 이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 가졌던 빌리 그레함을요, 세계적으로 높이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의 감은 우리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본문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속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열매를 보니까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많이 아는 척하고 뭐 성경 이야기하는데 전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선택한 요한일서에는요, 현대인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세상 유행 풍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 사탄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으니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맡은 분야에서 많은 열매 맺는데 뛰어나기 위해서요, 세상 살이할 때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되게 아는 척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겨울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그러나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드디어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것이 수박을 맺히고 참외를 맺히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복숭아가 맺히고 열매로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표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표 뭐 교인이고 뭐 교회 직분이 뭐고 그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름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향기 날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께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그럴듯한 뭐 언행 표정 짓느냐, 그게 아니고, 아니 성질이 그러고 그러면 막 무뚝뚝할 수도 있고 말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세상 살아갈 때가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요. 근데 이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 사탄 마귀는 쪼아 먹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간다.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때로는 저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 먹으면 이제는 전혀 저 말씀과 다른 처신을 하면서 언행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 생활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사탄은요, 교회 생활에 열심이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우를 미혹해가지고 속사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우가 처음에 열심 낼 때는 남들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기 시작하니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써요. 막 협박하고 뭐 화형을 시키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또 끼리끼리 은밀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사주하는 게 사탄입니다. 때때로 비방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가룟 유다처럼 진리마저 물질로 흥정하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양심을 파는 불의를 자행하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처럼 가만히 보면 사탄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 유행 풍조의 씨앗 가라지를 뿌리도록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 중심에 가장 키 큰 이건 우리 엊그제 안수 집사된 우리 최 집사님인데 저 앞에 꼬맹이들 사이에 양복 입은 저 꼬맹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가라지 뿌리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 정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행의식,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처럼 미혹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은요, 계절이 되면 열매가 향기롭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시절이 지날수록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어떤 열매든지 간에 맺혀서 향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도 없이 다니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안이 정말 깨끗한지는 어두울 때보다 밝은 빛을 비춰보면 금방 아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자식들은요, 내 모든 행실이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비추는 걸 싫어해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거부하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미요?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자신에게 비추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정정하게 당당하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환경 여건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서 물리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신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설령 문제 있어도 세상 유행 풍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싸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하고 싸워요. 우리는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요한일서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으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당연히 사탄 마귀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가운데 맡은 분야에서 매자 열매를 맺는데 뛰어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 말씀 듣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저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 듣고도 에이 나이가 몇 살인데 환경이 어떤데 그리고 저 말씀 대적했습니까? 말씀 대적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은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밀 까부르듯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이면서도 밀 까부름 당하듯 이리저리 막 휩쓸리며 살아갑니까?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유대에 들어가 예수님 팔도록 가더니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구미호보다도 더 교활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다가온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마귀 어떤 때는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드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광포한 큰 붉은 용으로 다가와가지고 어둠의 하수인들을 부리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때 보면요 뱀처럼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 그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만들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든다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승리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강조 하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멸망시킬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게 죄의 값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되니 죄의 죄를 부르짖는 사탄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0: 여러분, 예수님 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이면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떡하셨어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매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속했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연단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팔 부러졌다 그러면 물론 팔 안 부러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왜 이래가지고 기부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명분으로건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싸우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요? 자,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그들을 뭐였나니? 이길 것이다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려다가 넘어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결과는 이긴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할 때에 미사일, 로켓트가 적진을 공격하고 박살 냈어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그리했어요. 그랬어도 그 깃발을 꽂기까지는 지상군들이 가서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일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이기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이미 이기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이 유한한 세상 살다 보니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의 근거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원리 알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니 질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교회 질서 지키면서 승리하고 그러니 덕스럽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 4장이 4절 말씀이 나오는 문맥의 휘날레가 저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1: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0: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여러분은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음매 양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사인 보내면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만 양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까? 말씀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요것만 전하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쭉정이를 보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추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으면서도 쭉정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0: 믿음의 능력이 많은 통로인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승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찬송할 겁니다만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면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 꽂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 물론 뭐 세상에 있는 자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죄악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유혹도 뭐 환경 여건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뭐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분들답게 우리의 환경 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전까지는 평안도와 흥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곳곳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mm 이상으로 내리겠고요. 함경북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6도, 대전과 광주, 여수, 부산, 목포가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해산이 22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35도, 대구가 34도, 신의주 32도, 강릉이 31도, 강계, 청진, 대전,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광주, 여수, 부산이 29도, 해산과 춘천, 서울, 목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5m의 높이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찬 비와 강한 바람이 불지만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이 전장에서 지쳤다고 해요. 수없이 반복되는 싸움,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원수들로 인한 무게가 다윗을 누른 거예요. 다윗의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도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런 헌신의 끝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나타납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쳐 죽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입을 모아 간청해요. 17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요. 지도자가 쓰러지려 할 때 그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장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해요. 이 부하들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면 오늘 다윗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려 할 때도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해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순간에도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도와 원수를 물리치고 등불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지체가 내 곁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주위에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둘째, 나 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 18절, 19절에 보니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이어갑니다. 곱전투에서 시뿌개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이고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여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남기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시작된 싸움을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 명 앞에 온 군대가 두려워 떨며 숨었었죠.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하들이 골리앗 형제들을 척척 물리칩니다. 이렇듯 나 한 사람의 회개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면 내 뒤를 이어 영적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인들이 아무리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덤벼들어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대단한 스펙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보면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름도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나요?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덜덜 떨리지만 용기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가장 떨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감에 밥맛도 없고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치 15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약해진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죽을 위기에서 아비새를 만난 다윗같이 또 안심되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게요입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을 곁에서 지킨 공동체처럼 내 공동체인 가족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0: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발목을 다쳐 오랫동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놀아달라며 귀찮게 하고 누나는 자기 할 일을 제게 시켜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지치고 약해진 다윗 왕을 신하들이 지켜주었대요. 남동생은 제게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누나도 저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대해 주었지요. 다윗이 지치고 위험할 때 공동체가 함께한 것처럼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의 적용은 누나와 남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도울게요. 입니다. 친한 친구가 가끔 소리치며 무섭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이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종이접기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어려워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지요. 하지만 가끔 저에게 소리치며 무섭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대요. 저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쁘게 말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친구에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줘라고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해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철저히 능욕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결국 블레셋 거인족의 소생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집니다.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도 있고 부하들이 싸운 전투도 있었어요.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 모두를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이 함께 이룬 것으로 기록해요. 지도자의 공이 공동체의 공이 되고 공동체의 공이 지도자의 공이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니 아무리 강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깨어짐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된 공동체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거인도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피곤함과 한계에 부딪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저희에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인 같은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둘 모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 얘기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도구,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이고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철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하,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온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르뉴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서 넘치는데

0: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의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작은 문제조차도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오늘 레옹은의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0: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집에는 다양한 그릇의 종류가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잔치상에 올려지고 어떤 그릇은 허드렛 일에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릇마다 제각기 질도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범한 그릇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며 금그릇은 좋은 사람, 질그릇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 하는 것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보다 얼마나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입니다. 반대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주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입니다. 세상은 크고 빛나는 그릇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성공과 더 높은 자리, 더 큰 명예를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그릇과 내 그릇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인 것 같다라며 스스로가 열등감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모양과 분량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던 어부들을 복음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금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릇들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들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화려함보다 거룩함을,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손에 들린 그릇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를 그릇이 됩니다. 그릇은 자신의 역할을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그릇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곳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의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많은 사람이든 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 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질그릇 하나가 세상이 자랑하는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식탁에 올려지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칭찬을 듣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

이사야 2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매일 묵상으로 성경 말씀에 더욱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성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J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폭염 더위에 한 번씩 쏟아져주는 여름비가 감사한 아침, 오늘도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0: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시편 118편 8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맛본 왕 문들을 열며 들어가죠. 이 문들은 성전문들인데 이게 이제 승리를 하고 들어가는 개선 행진, 왕의 개선 행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우리 유월절에 불렸던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제 성전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노래하며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승리를 노래하는 이 궁극적인 이 승리의 원리가 이 시편 118편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죠.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왕이 승리한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자가 버렸던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집 모퉁이에 가장 귀한 주춧돌이 되었다. 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한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 42절에 기억, 이제 나나주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몇 절로 나옵니까? 시편 118편 22절 이하.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는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의 역사.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최종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유월절의 식사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제 찬송의 시였는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 역설적인 기록으로 승리하는 왕, 다윗 왕과 같은 왕. 왕은 그야말로 버린 돌과 같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영화롭게 되죠. 이런 승리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118편 1절은 이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 똑같은 말씀이 29절에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인데요. 8절이 시작되는 문단이 이제 5절부터인데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왕의 외침.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승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자, 지금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아유, 힘들죠. 하나님이 오셔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고 또 이 백성들이 자기를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주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말하죠. 야,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궁극적인 관문, 궁극적인 이 소스,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구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거는 완전히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렇죠. 블레셋과 사울왕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동시에 오게 되죠. 아주 사방에서 애워싸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도 내 편이 아니요, 골리앗도 내 편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죠. 자, 문나라가 애워쌌으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해 줄 수 없죠.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 군중들도 아니고, 사방에서 애워쌌지만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 십자가로 죽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막 밀어붙여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역설적으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전적으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 구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

왼손이 권능을 베풀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건 힘 있는 손, 권능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손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까? 홍해를 지나는 거, 이 홍해 가운데 거의 빠져 죽는 것과 같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도 사방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시편을 기록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약간 끝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절대 끝이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끝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포기하면 안 되고 놓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심지어는 나의 죽음을 통과하고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기 심히 경책했다. 아,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경책하는 거를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징계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훈계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경책, 경책.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고난 가운데 두신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으로 승리하고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하도록 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는 이 승리의 개선문을 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여기 의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이 있죠. 문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도 그렇고, 문들이 한 12개 정도 나옵니다. 동쪽에 아름다운 미문, 쌍둥이 문, 통해 문, 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어문, 분문, 여러 가지 이 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방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제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 사이에는 여러 문들을 이 성에 만들면서 문이 12개가 좀 더 넘어갔었습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의 눈을 두고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왜 의의 문을 열라고 하느냐?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 자, 그래서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고 그러죠. 이 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 의인들, 하나님의 인자를, 자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역사를 돌아보니 22절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모리돌이 되었다. 나는
아무 쓸모

0: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지셔서 가장 귀한 집에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황이 변한다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이날은 뭐냐?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그날에 내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하리로다, 들어가리로다.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음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를 바라보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주 고난과 징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 내가 버려진 돌 같더라도 반드시 집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런 저들을 우리가 축복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죠. 여호와께서 버린 돌들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어 연결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죠. 28절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를 놀랍고도 기이한 역사로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들을 뒤집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의 지혜로움을 묵상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을 찾거나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싸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물리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적이 밀쳐 넘어뜨리려는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하게 믿기 때문이었죠.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 머릿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오늘도 주를 마음껏 높이는 하루 되십시오. 7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 도움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사역을 바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보혜사의 의미는 보호한다, 대변해 준다, 돌보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도움을 받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 종류 인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면서 자연 법칙, 생리 원칙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적 인간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도구도 만들고 학문도 탐구하고 사상도 만들고 또 어떤 이상을 세우고 그 이상 실현을 위해서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제 정신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간이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자연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제 자연적, 정신적, 영적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바로 영적인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이 강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인간이 건강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생각도 건강하고 언어도 건강하고 이 생활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 가지고 건강한 말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적으로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실패와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아주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또 안 되는 그런 말만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근본적인 실패와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될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 속사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강건해지면은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사건과 어떤 막 염려와 불안과 또 이렇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또 이 염려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이 어떤 환난 사건, 어떤 힘든 일들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사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막 지금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어떤 소극적인 사람, 어떤 지금 그 절망과 좌절에 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막 힘을 확 주십니다. 예?
자, 오늘

바로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지금 현재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의 그런 이제 일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을 지나치게 해서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각종 질병이 생겨지고, 그 질병에서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요, 그게 이제 점점점 진행되어지면은 암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자책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성령님.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셔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가장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하신 말씀은요,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곧 나의 무엇을 너에게 주신다? 평안이요, 평안. 에?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 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요,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심 가운데에서 마음에 이 평안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어느 집이든지 집집마다 이렇게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도 나중에 이렇게 개발된 거지. 전에는 무조건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 만들어지려면요, 공동 우물이 없으면은 절대 마을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여자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지만, 마을 공동 우물에 가서 이 물동이에 물을 담은 다음에 지게로 저 날렸어요? 머리에 이어 날렸어요? 머리에 이고 이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고 머리에 이고서 그것을 이제 걸어가면은요, 길도 굉장히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거친 길을 걸어가는데 가득 찬 물동이에 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냥 운반을 잘 해요. 숙달도 되었고 요령도 있지만 더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동이의 물 위에다가 조그만 막대기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막대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물을 머리에 이고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 걸음 걸어가도 그때마다 물이 철렁철렁 거리는데, 이 조그만 막대기가 이 물이 철렁거려서 물이 넘치는 것을 전부 다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각가지 이유로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인생 삶이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어떤 일로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생겨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어떤 미래의 이 불확실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출렁거릴 때 이 안정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막대기입니다. 물동이에 막대기 하나 올려놓으면은 출렁거려서 넘치는 것이 방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에 막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확 요동칠 때, 내 마음에 무슨 막대기 하나 딱 얹어놓으면 해결된다? 성령 막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고난 때문에 출렁임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이 평안의 막대기를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놓아주셔서 평안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막 어떤 일이 생겨도요, 누가 승리하느냐? 하루 세 끼 밥 먹고, 막 라면도 보너스를 끓여 먹고, 햄버거도 그냥 막 두 개씩 더 사서 먹고, 예? 저녁에 막 딱 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다 이겨. 예? 그런데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가지고, 예? 놈들 다 먹는 통닭도 못 먹고, 막 햄버거 줘도 놈들은 두 개씩 먹는데, 3분의 1도 못 먹어. 그것도 3분의 1 먹고서도 막 얹혔디야.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말씀 순종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1장 19,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에스겔 11장 19,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무슨 영을 주신다? 새영, 새영. 새영은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영, 이 성령 받으면은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느냐?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돼요. 뭐 같은 마음?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절대 안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할까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용,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니까. 예? 자,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무슨 마음? 뭐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여러분이 살하고, 아, 여러분 살, 팔, 살 한번 만져봐, 살. 이게 살 만져봐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 살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오. 병원 중환인자실만 가도 내가 내 살 만져? 못 만져? 죽으면 그냥 냉동실 들어가가지고 화장터 가서 그냥 불감아 넣으면 막 헐헐 다 타고 에? 그 이제 뼈가루도 벌레 생겨서 다 먹어 벌레가. 그래도 한마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만져보시오. 이게 만질 수 있다는 게 뭐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살처럼. 에? 뭐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충만함. 이 돌 같은 마음일 때는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예? 근데 성령 받아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요, 자, 우리 20절 한번 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가 따라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막 믿음 생활을 미적분 예?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예? 토플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우면은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워. 근데 믿음 생활은 너무 쉬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하면 돼? 아니,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형,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예, 이 말씀 순종의 삶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되 이 새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이 그냥 사라져. 막 그렇게 그냥 막 말씀 순종이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되지 않아요? 예?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돌 같은 마음도 그냥 하나님이 막 돌을 막 싹 뜯어내고 그냥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그냥 아!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백부장 고넬료 가족들을 전부 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 할 때? 설교할 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0: 만약에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2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주신다.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 쉽지 않아요? 예? 직장도 가야 되고 지금 사업도 운영해야 되는데 막 20일.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냐고. 예? 그런데 뭐 성공하면? 예배 성공하면 뭐 성공?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일단 예배자들이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 뭐 해야 돼? 입신해서 그냥 육신의 피곤함을 풀고 가셔야 돼? 들어야 돼? 지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잤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여기 분명히 그랬죠. 성령이 뭐 듣는 모든 사람? 말씀 안 듣고 입 쉬는 사람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못 오셨다? 못 오시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풀어지죠. 예? 그래서 예배 성공 삶을 통해서 예, 우리가 뭐 들으면 된다? 말씀 들으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주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빌기를 다함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 앞에 보면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용,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속사람, 속사람. 두 번째로, 마음에 뭐 주신다? 평안함, 평안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능력 주신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늦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할렐루야 뭐 받으면 막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꿈과 비전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막 농땡이 폈던 거 다 예? 그냥 야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거를 알아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막 축복의 씨앗을 심고 뭔가 실력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전진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장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제일교회 박응진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며 물가 상승과 주택난에 어려움 당하는 서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과학계나 경영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법칙 중에 개미의 2대8 법칙이라는 것 아시죠?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만 따로 모아두어도 신기하게 그 중에 80%는 놀고 단 2%

20%만 열심히 일한다는 파레토 법칙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어류학 분야에도 비슷한 법칙이 있대요. 7대3의 법칙인데 이게 완벽하게 입증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 수족관에 물고기 떼를 모아두면 대략 30% 정도의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을 툭툭 건드리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일명 빌런 물고기가 꼭 생긴다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이 못된 물고기 30%를 뜰 채로 싹 건져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남은 착한 물고기 집단 안에서 기어이 또 새로운 30%의 빌런 역할을 자처하고 다니는 물고기가 생긴다고 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집단을 만들든 좋은 존재와 나쁜 존재가 늘 일정한 비율로 공존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팩트인 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나 우리 매주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참 닮아있다 그래요.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혹은 공동체의 골칫거리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평안할 텐데 이 문제만 사라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떠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결국 이내 삶의 다른 구석에서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갈등과 상처가 불쑥 고개를 들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내 주위에 나쁜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선한 사람으로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하루요,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나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지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선함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어갈 때 머지않아 우리가 머무는 그 거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의 수족관 같은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사명을 품고 힘차게 출발하시는 복된 출근길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수미입니다.

예수 위에 살리라 크로스로드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야,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진짜 이런 문제만 사라지면 진짜 평화, 평화, 평화로다 이럴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빠지고 다른 데 가셔도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다른 또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이게 과학적인 법칙이랍니다. 어디를 가나 7대 3 법칙으로 해서 꼭 이렇게 3 정도는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게 뭐 사람이나 물고기나 동물이나 비슷하다.

라는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나 빌런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아 이분만 없으면 이분 때문에 이러고 살면은 평생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어딜 가나 이런 분은 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품고 나는 그 삶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다. 예, 그 안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나의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었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느낌적인 우리가 그 3의 빌런에는 들지 말자고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도 사연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청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8월 첫째 주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대전 극동방송 견학 프로그램 신청자를 받고 있어요. 견학이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를 해드리군요. 문자메시지로 보시고 나한테 맞는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신청하셔야 신청이 되신 겁니다. 그냥 견학이라고 보냈다고 나 신청했어 이거 아니고요. 신청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그리고 대표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시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시간에 참석하시겠는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요거 또 너무 느긋하게 계시면 선착순 마감됩니다. 사랑의 뜨라는 시간대 인기가 많더라고요. 곧 마감될 것 같던데요. 좋아하는 넉넉해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견학이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제 밤새 여러분들 엄청 비도 오고 우리 지역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440번님 오늘 새벽에는 수술한 부위에 평소보다 깊은 통증에 주여 라는 외마디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느껴진 이런 통증이 불편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허해져서 오히려 이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늘 위로가 되었던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혼자서 부르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우리 또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수술 이거 별 수술 아니야 이렇게 해서 금방 낫고 금방 퇴원시키는데 이 통증은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 괜찮다 싶다가도 그냥 푹 어느 날 아프고 이럴 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3702원님 저희 교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함께 지어져가네 라는 주제로 아이들 여름 캠프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까마귀가 전신줄을 받아 교회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에어컨도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안 됐지만 그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아침에 예배도 드려야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우리 찬양팀 친구들 마이크도 안 나오고 악기도 되지 않아서 피아노 반주에만 맞춰 생목으로 열심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래도 얼마나 이쁘고 자랑스럽든지요. 물놀이 할 때도 아이들 간식 챙기느라 4층에서 1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신 자원봉사 집사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 사역자님들 발빠르게 대체해 주시고 힘써주신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때에 따라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며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와, 읽는 제가 생각해도 그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 에어컨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은혜가 부어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주님의 승리. 축복합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아이들은 와 재밌다지만 이제 캠프 끝나고 나면은 자원봉사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그때부터 아픈 거죠. 여기저기 쓰시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마음만큼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그리고 촉촉한 빗소리를 시작하는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촉촉히 스며들어서 지쳐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만나줄 수 있는 새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시와 그림의 또 항해자 듣고 싶다고 신청해주셨네요. 자, 신청곡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팀노 워십 염성으로 이어드리고요. 그리고 예, 또내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까지 세곡 이어드립니다.

자,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께 재미남을 선사해드리고 있죠. 예, 다시 듣기, 다시 듣기입니다. 장르 불문 꽁트 퀴즈 다시 듣기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장르들로 다시 한번 재밌게 각색을 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 재밌지만 잘 들어보시면 성경 지식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장르 불문 꽁트 퀴즈의 장르는 예, 대화 사극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예, 대화 사극 드라마 버전으로 함께하는데, 오늘은요, 아주 손에 땀을 쥐는 궁궐 암투기가 펼쳐집니다. 그 무대가 되는 곳은 바로 구약성경 에스더서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와 그녀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민족을 모두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실제 성경 이야기를 사극 드라마 스타일로 재구성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잡은 아각 사람 하만은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자 분노에 휩싸인 거죠. 결국 하만은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루 만에 진멸하리라는 무시무시한 왕의 조서를 반포해버립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 속에서 에스더 왕후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죠. 당시 페르시아 법도상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 왕비든 뭐든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고백과 함께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꽁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에스더가 잔치를 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참여해달라고 왕령을 청합니다. 에스더의 기막힌 잔치 심리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당장 하만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왕과 하만을 위한 은밀한 잔치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베풀면서 초청을 하는데, 최고 권력자들과의 독대에 기고만장해진 하만은 어깨가 아주 으슥해져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높은 장대까지 마당에 세우면서 꿈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에스더의 덫이었죠. 분위기가 무르익은 두 번째 잔칫날 에스더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왕께 눈물로 고하죠.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을 진멸하려는 악한 대적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둔 바로 그 높은 나무장대에 스스로 매달려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유다민족은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 오늘 대화 사극 드라마 버전 죽으면 죽으리라 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꽁트는 방송 심의 규정은 준수하였으나 지난주에 이어 역시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의 품위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을 예정이오니 청취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꽁트는
1: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0: 오늘도 꽁트일 뿐
1: 안 하시네요 목사님.
2: 말자. 아 저도 한 거였군요.
1: 다시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대하 드라마 죽으면 지구리 났다. 중전마마 경하드리옵니다.
0: 숙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모르숙부의 은덕이옵니다.
1: 마마 이제 백성의 어미가 되었사오니 몸가짐을 더욱이 단정히 하옵시고 대의를 이루시옵소서.
0: 응당 그리해야지요.
1: 그리고 중전마마 명심할 것이 있사온데 절대 마마께서 유대 집안의 여식임을 함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0: 네, 명심 또 명심할 터이니 숙부는 염려를 놓으세요.
3: 물러가라! 영의정 하만대가 납시오! 어명이니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매야?

0: 떠나기 그지없어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옵니다.
1: 그래? 그렇게 심한 집안이?
0: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족속들을 능지 처참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전하.
1: 그럼 내가 통촉해주면 그대는 짐한테 뭘 줄 테냐? 맨입으로.
0: 전하, 그럴 리가요. 은하 1만냥을 왕께 바쳐 왕실의 안위를 돕겠나옵니다.
1: 그래. 그럼 오케이.
0: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모두 듣거라. 이해 섣달 13일째 날은 조선 왕조에 살고 있는 유대 가문의 모든 자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더리 죽여 없애고 모든 재물들을 몰수하라는 어명이시다.
1: 왕이시여, 어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억울하옵니다. 같이 동정하여 주옵소서.
2: 이것이요, 모르시는 자. 저는 중정께서 보내신 나인이에요. 어찌하여 이리 통곡하고 계십니까?
1: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 되었소. 그러니 중전이 주상께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한다고 전하시오.
3: 아, 그러나 주상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내 어찌 함부로 주상 면전에 나아갔다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지 않느냐. 내 어찌 주상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냐.
2: 하오나 마마, 모르스 문장께서 이리 전하라 하였나이다.
1: 왕은 들으라. 유대 가문이 멸족을 당해도 자신은 궁에 있으니 안위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오늘날 왕후께서 이 나라의 왕후 자리를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소.
3: 그래, 지금부터 나와 나의 나인들은 사흘 밤낮 곡기를 금하겠노라. 그 다음 법도를 어겨 주상 앞으로 내 직접 나아갈 것이니 내 이것 때문에 정녕 죽으면 죽을 것이.

0: 아니 중전 아니시오? 법도를 어기고 여기까지 어인 행차시오? 그리고 그 머리에 가채는 왜 그 모양이고 망측하구려?
1: 전하,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백성의 어미된 자로 본을 보여야 되는 바 학업에 매진하다가 그만 깜빡 졸았사운데 머리가 좀 홀라당 타버려서 급히 직접 만들어 써봤는데 감쪽같지 않습니까?
0: 어허, 그렇구려. 내 분명 전국의 미녀들 가운데 중전을 간택했건만 오늘 얼굴이 그 모양인 것도 밤새 학업에 매진했기 때문인 거죠?
1: 좀
0: 그렇지요?
1: 예예.
0: 참으로 현명한 중전이요. 네, 오늘은 법도를 어긴 그대를 용서할 것이요.
1: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네, 다음번에는 붙지 않은 그대 얼굴을 보고 싶구려. 꼭!
1: 전하, 소녀 청이 있사옵나이다.
0: 말해보시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그대에게 주겠소.
1: 소녀, 전하를 위하여 수라상을 마련하사온데 주상의 중신 영의정 하만대감과 함께 즐겨주시옵기를 여쭙사옵니다.
0: 그래? 내 당연히 자리할 것이요. 그런데 말이요, 나는 식물 따위는 먹지 않으니 고기들로만 부탁하오, 중전.
1: 예.
2: 중전께서 나를 딱 지명하여 연애를 베풀어줬다 이 말이지. 아싸요.
0: 하만대감도 한 달이 뜯으시게나?
2: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0: 그래. 중전, 내일이 살살 녹는 돼지다리를 뜯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구려. 이렇게 멋진 연애를 베풀어 주었으니 중전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네, 전부 들어줄 것이오.
1: 마마, 소다리옵니다. 전하, 아래 없기 황공하옵니다만 저에게 성은을 베풀어 주셔.

0: 그래서 소녀의 목숨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청이옵니다. 지금 저와 저의 가문이 다 멸족을 당할 처지이옵니다.
1: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감히 누가 그런 해괴한 짓을 꾸몄단 말이오?
0: 전하, 우리의 가문의 원수, 그 자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사카인가 하만이옵니다.
1: 아니, 매야 하만이?
2: 전하, 제가 증전의 가문을 멸절하려 했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소서. 마마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증전께서 유대 가문의 여식임을 소인 일체 알지 못하였사오니 살려주옵소서. 마마
0: 놓으시오.
2: 마마
0: 이거 왜 이러시오.
1: 아니 마마! 저자가 내 앞에서 증전을 능멸하려 하는 것이다냐.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이자를 당장 끌고 가거라.
3: 전하, 이자가 중전의 숙부 모르스 문장을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워서었나이다.
1: 아, 그래? 그렇다면 저자를 그 장대에 매달아 온 천하에 보고 경계하도록 하라.

장르 불문 꽁트 퀴즈 대하 드라마 사극 버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요거 수정해야죠. 그 모르드게는 숙부가 아니라 사촌 오빠라는 거, 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지만 사촌 오빠였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짧은 시간 관계에서나 표현하진 못했지만 두 번째 연애까지 열었다는 거. 요거는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참 연기가 우리가 많이 늘었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듣고 있으니. 어쨌든 에스터 역의 우리 서정민 집사님, 하만 역의 이정도 목사님, 모르드게 등 기타 등등의 강수미가 열연했습니다. 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만은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무려 23m나 되는 높이에 이것을 세워두었죠.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그것에 매달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역전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자, 아시겠죠? 보기 드릴게요. 1번 장대, 2번 침대, 3번 돗대. 정답 아시는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정답 남겨주시면 오늘도 시원한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문제 드리라고요. 예, 자, 우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이것을 높이 세워뒀죠. 근데 결국에는 자신이 이것에 매달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결국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성경의 귀한 교훈을 담은 오늘의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십시오. 보기 있습니다. 1번 장대, 2번 침대, 3번 돗대.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르 불문 꽁트 퀴즈 오늘 대하 사극 드라마 버전 함께 하셨는데 아 물론 연기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야 다시 한번 와 우리 이정도 목사님 서정민 집사님 진짜 대단했고요. 정말 그때 여고 가채 만들어가고 직접 써가면서 한복 입고 진짜 이걸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연기를 진심으로 다 했는지 다시 들어도 참 대단했다. 그리고 다시 들어도 재미나네요.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재밌었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네. 박장 오래간만에 박장대소 하며 들었습니다. 8236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등교하는 차 안에서 고3 고1 자녀들과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우리 2541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저 고3인데요. 등교하다가 문자 보내요. 정답 1번 장대요. 8642님 화이팅 화이팅. 우리 고3 화이팅. 그리고 정말 맛깔스럽게 사극 버전 잘 들었어요. 아이들도 등원전 재미있는지 집중해서 잘 들었네요. 3003번님 감사드리고요. 1번 장대요입니다. 어찌하여 연기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때깔나게 하신단 말이요. 모든 연기하신 분들 축복받으시오. 아멘. 고맙습니다. 5010번님 1번 장대 오늘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꽁트를 다 들었는데 와 재미납니다. 열혈 연기 최고입니다. 7730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이 코너는 장수로 가야 한다. 아 글은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정민 집사님이 지금 아 예, 아쉽네요. 정말 할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예,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을 쉽고 재미있게 각색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중인데 도움 많이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주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 아유 또 이렇게 원래 우리 기획 의도인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 받으실 분들은 2541번님 8642번님 3003번님 5010번님 7730번님께 준비한 쿠폰 요거 휴대전화로 가거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시는 약속 노트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계신 우리 조화 가족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터닝포인트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선을 넘는 사람들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터닝포인트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넘는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운전을 할 때요. 속도를 잘 맞춰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을 잘못 넘으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선을 넘는다 이 표현은 사실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무개가 요즘 선을 자꾸만 넘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뭔가 지켜야 될 원칙이나 예의를 벗어나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의 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좀 달라요. 새로운 도전이고 뜻을 정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과감한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혹은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고정적인 관념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도 살아남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선을 넘어야 됩니다. 1994년 미국의 한 청년이 시애틀 근교의 작은 임대주택 차고에서 작은 서점 하나를 차렸습니다. 창업 자금이라고 해봐야 자기 저축한 돈 만 달러가 전부였어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어요.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돈을 잃을 확률은 70%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은 서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팔던 이 회사는 어느새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에브리띵 스토어로 몸집을 키워가요. 그리고 2006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선을 넘습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 안에서만 쓰던 컴퓨터 서버와 저장 공간을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는 임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책 파는 회사가 무슨 서버 임대업을 합니까? 당시 업계에서는 많은 조롱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그 선을 넘었고요. 지금 그 사업은 회사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되었어요. 94년에 창업했다고 했죠.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우리 돈으로 약 3,900조 원, 3,900원이 아니라 900억 원이 아니라 3,900조 원. 한때는 세계 1위를 했어요. 지금 세계 5위권의 세계적인 기업,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제프 베조스, CEO에 대한 일화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처럼 언제나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선을 넘는 도전자들에 의해서 발전해왔고 세상은 그 결과 업적을 보며 찬사를 보내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만드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안락하고 익숙한 환경을 흔드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며 은혜가 넘쳤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과 환란이라는 거센 바람을 불게 하셔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평생을 안락하게 지내왔던 자신들의 터전, 익숙한 환경, 그리고 친했던 이웃들을 떠나야 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흩어져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절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흩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위기와 고난을 삶의 터닝포인트로 삼아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평안한 환경에서 때로 원치 않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거나 아니면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놓은 안전지대의 선을 넘어서 더 큰 일에 도전하게 하시려는 영적인 사인이죠. 누구나 다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에요. 때론 삶의 기반이 좀 흔들리고요. 신경이 쓰이고요. 귀찮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출이 어쩔 수 없이 감내돼야 되는 여정들이 오히려 내 삶 속에 또 다른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선을 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 내려갔다. 아, 예루살렘 지대가 높아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했나 보다.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역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참혹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건을 필두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슬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빨리 피해야만 했습니다. 빌립은요,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언급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스데반이 죽었으니 그 다음 표적은 나일지도 모른다. 위기죠.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빌립이 향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예요. 북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쭉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사해 호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건널 수 없는 금기시되었던 선이었던 거예요. BC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완전히 민족적인 정체성이 흩어져 버립니다. 혼혈민족이 생겼어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혈통도 이미 섞였고요. 예배도 엉뚱하게 다른 장소에서 드리고요. 같은 민족에서 출발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왕래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고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아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명절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성전을 가거나 방문을 해야 되면 그냥 직선 코스로 쭉 가면 됩니다.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흘길이면 가요. 그런데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반대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또는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갑니다. 일주일이 걸려요. 무려 두 배의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해묵은 감정들이 있었고 왕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리더였던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 굳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괜히 해코지당할 수도 있거든요. 수백 년 묵은 증오와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파격적인 사건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민족적인 고정관념, 감정의 선을 넘지 못해서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은 달랐어요.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만의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라는 선을 과감하게 넘습니다. 감정과 편견과 문화적인 역사적인 벽을 깨부수고 빌립이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금기시된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더라. 나이 50에 크레파스를 들고 처음 그림을 시작한 원은희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반드시 경계를 넘어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넘어서기 전에는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을 경계를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넘어선다는 것은 용기로부터 시작한다. 용기는 늘 기쁨을 가져왔다. 경계를 넘는다.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준비가 되었다. 매일매일 설레고 떨리는 삶을 확장시키려 한다. 자, 이처럼 선을 넘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빌립이 경험을 합니다. 이 파격적인 사마리아 전도로 인해서 빌립은 하나의 영적 데뷔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데뷔 무대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빌립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했던 평범한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러다가 7명의 한 명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순서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대표적인 회장 역할을 감당하는 꽤나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 지금까지는 스데반의 빛에 가려서 2인자 역할을 감당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자 자신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순종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도전했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나더라. 누군가

영혼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심지어 한 도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전도의 능력이 빌립 자신 안에 있는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도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도전하고 파격적으로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 누군가 제안했을 때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아유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멈춰서게 했던 일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하고 말랍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일들, 예,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안에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선을 넘을 때 내 영적인 지평이 확장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빌립의 도전은 주님의 말씀,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갇혀 있었지만 빌립이 선을 넘음으로써 사마리아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만 생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만 고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담벽을 넘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부흥은요, 훗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으로 연결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나의 한계의 선들, 내가 안 하고 또 못할 것 같은 그런 선들, 그것을 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확장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요 다양한 보이지 않은 선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아니 넘기 싫어하는, 외면하고 싶었던 많은 보이지 않은 선들이 있죠.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야,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스스로 제안해둔 성격과 기질의 선이 있어요. 아무개는 나 친하지 않아,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감정과 관계의 선이 있습니다. 아유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무슨 선교의 아울리치야, 나랑 상관없어, 아유 뭐 가는 사람들 늘 가지만 나는 안 가, 닫아놓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서, 익숙한 죄의 습관과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주해버리는 부정적인 선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변화,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려면 지난 설교 제목, 뜻을 정하는 인생, 뜻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생각과 마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선을 넘어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지 않고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큰 기쁨의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코끼리를 로프에 묶어서 작은 말뚝에다가 딱 묶어둡니다. 경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작은 어린 코끼리,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그 말뚝점은 이제 가볍게 뽑아버릴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뚝 주변을 맴돌고 벗어나지를 못한 채 살아가더라. 마치 그런 거예요. 몸은 자랐는데, 힘은 생겼는데 그어진 한계의 선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경험했던, 관념적이든 문화적이든 아니면 혹은 환경에 의해서 그어놓은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그 선이 나를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선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혹시 깨닫게 되는, 생각나는 그런 선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과 파격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던 선,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선, 순종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발전시켜서 성장할 수 없었던 그런 선들을 넘어서서 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3년 조선 말기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염병,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뭐 의료시설도 없었고 의사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 천민이었던 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정, 여러분 아시죠? 백정, 소를 잡고 도축을 하는 그런 일들.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천하게 분류되는, 인구조사에도 제외가 되었대요. 돈이 있어도 기와집에 살면 안 됐대요. 결혼을 해도 상투를 틀면 안 되고요.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었대요. 평생 가축이나 잡으며 모욕과 차별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 그 사회가 그어놓았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아주 단단한 선 아래 가장 밑바닥에서 살던 존재. 그런데 그런 백정을 치료해 주었던 에비슨 선교사는요, 놀랍게도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왕을 진료하는 어의가 가장 천한 백정의 집에 들락거리며 치료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신을 정성껏 치료해 준 에비슨 선교사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한 이 박성춘은 건강을 회복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당시 선교사가 있던 그 교회, 이후 승동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발전했는데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게 됩니다. 백정 출신이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를 출석했던 양반 교인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말이 되냐? 백정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냐? 거세게 반발을 했지만 선교사의 설득과 박성춘의 헌신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놀라운 것은요, 후에 박성춘이 승동교회 장로로 심우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후 신분제도의 이 두터운 벽을 깨기 위해서 박성춘은 자신의 아들을 에비슨 박사가 세운 제중원 의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의사 7명 중에 한 명인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서양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백정의 아들이 양반들도 하기 힘든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신분에 무슨 의사냐, 다가온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신분의 그 선을 실력과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거죠. 1908년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 세브란스 의대 제중원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최초의 서양식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는 졸업 후에 학교에 남아 후학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안정된 의사의 삶을 뒤로한 채 독립운동을 합니다.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치료하는 군의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세상이 그어놨던 백정이라는 차별의 선, 패배주의의 선을 그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되게 하셨고 독립운동가가 되게 하셨고 시대를 감복시키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 지난주에 뜻을 정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무슨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뜻을 정하셨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계획과 뜻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내 삶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며 선을 넘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안전한 선을 넘으라 명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지리적인 선을 넘어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배 위라는 안전지대 안일함의 선을 넘어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그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상당교회라는 안전한 이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전한 선을 넘어서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50년 여기까지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교적교회, 어떤 선교적인 삶을 펼치실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 갇혀있던, 그리고 막혀있던, 그어놨던 모든 선을 넘으셔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 도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큰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선을 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과감하게 그 선을 넘을 때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성이 큰 기쁨이 맺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 대한민국 청주 땅에 하나님 큰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안녕하세요. 한방부인과 전문의 유정은입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병뿐 아니라 방광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여성은 요도가 짧아 세균이 방광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광염은 세균이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배뇨통,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뇨나 아랫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방광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변량이 줄면 세균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더운 환경에서 세균도 쉽게 증식합니다. 또한 물놀이 후 젖은 수영복을 오래 입고 있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떨어질 때도 방광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방광염을 바라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과로가 계속되면 몸의 열, 특히 심장의 열인 심화가 아래로 내려와 방광에 열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방광은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 며칠간 잠을 잘 못 잤을 때 방광염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좋아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염증만 치료하기보다 몸의 균형을 함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나 물놀이 후에는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고 충분한 휴식

0: 식사와 수면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방치료는 단순히 염증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재발하기 쉬운 몸 상태를 함께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는데요. 침치료는 하복부와 다리에 있는 방광 기능과 관련한 혈자리를 자극해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배뇨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뜸치료를 병행해 골반 부위로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약침치료를 통해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여 방광에 쌓인 열과 습기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재발을 예방합니다. 방광염은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잘 호전되지만 방치하면 신장까지 염증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년에도 여러 차례 재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라온 한의원 유정은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있는 첨단 세이만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광동제약에서 음료를 납품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남권에 하나로마트에만 제가 납품을 하는 대리점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에서 250km 정도 평균 그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구역이 저기 서부 쪽으로는 무안 해제에서부터요. 이쪽 끝으로는 순천 해령까지가 제 구역입니다. 요일별로 해가지고 뭐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순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정재흥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교회 소개 잠깐 들으시죠.
1: 저희 첨단 세이만교회는 광주 첨단 쪽에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첨단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고요. 저희 담임 목사 허태호 목사님께서는 그 첨단 지역의 상가 교회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22년, 23년째인데 그 사이에 부흥을 엄청나게 이끌어내신 굉장히 영적이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곳에서 저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 플러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전 교인들이. 성도가 있는 성경 한 장당 포인트를 정립해가지고 설립주일인 7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장난 아니게 읽고 계십니다. 지금
2: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교회를 갑니다. 정재흥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1: 그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언제 갔었냐면 중학교 때 다시 만나가지고 서남교회, 백운동의 서남교회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된 게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학생 임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교회에서 차량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또 부목사님 개척하신다고 따라 나와가지고 또 거기 교회 섬기다가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한테 지금도 고맙고

0: 감사합니다.
1: 정 집사님의 그때 그 친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극동방송과의 만남 그리고 유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0: 어느 날 광주 극동방송이 개국 전에 준비 전파를 임시 전파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걸 듣고 있다가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길래 이건 뭐지? 하고 계속 듣고

0: 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받는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 하시고 계신 일의 특성상 운전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극동방송을 듣고 누리는 은혜 또한 넘칩니다.
0: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섭니다. 그럼 7시에 나서면 아침 7시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극동방송만 틀어져 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목포가 광주에서 있을 때는 광주 나주 쪽은 광주 극동방송을 듣고요. 그 다음에 목포 쪽 무안 쪽 가면 또 그쪽 목포 극동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 순천 쪽에 오면 또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듣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하기 전에 또 장거리 화물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광주에서 울산까지 그렇게 왕복했었고 또 광주에서 서평택까지 그렇게 하루 걸려서 하루 단위로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지역별로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도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많이 계시죠? 혹시 아직 전파선교사가 아니시라면 오늘 전파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 주님께서 보내주실 전파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내 이미자 집사에게 결혼한 지 지금 이제 11년, 12년째 돼가고 있고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변변치 않는 수입에 아이들 셋씩이나 낳아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을 받고 저희 가정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바르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 이 가정, 하나님 주신 이 가정과 아이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요.
1: 정 집사님에게는 꿈이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3년 전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편입을 했다가 이제 올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한번 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연기가 됐는데 올해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작년 올해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짜 정금같이 나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정 집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재형 집사님의 외침입니다.
0: 정말 복음과 찬양만 순수 복음과 찬양만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들어보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1: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정재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 FEBC
2: 방송가정렬

0: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어릴 적 봤던 한 만화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라디오래요. 매일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요. 네, 짧게 지나간 한 장면이었지만 당시 제게 퍽 공감이 됐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도 그 대사가 제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건강 챙겨라. 어릴 때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불편한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괜한 말들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그 말들 속에 담뿍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부담스럽고 엄격한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가 버겁다고들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는 선지서를 읽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꾸짖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 거룩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간곡하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참된 사랑을 위한 자격이라고 해요.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결코 너를 잃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고요. 제발 나와 함께하자라는 하나님의 당부이지는 않을까요? 스바냐 3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하죠. 거룩입니다.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랑의 뜰 안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대상으로 특별한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거룩을 향한 우리의 결단들, 이 두 가지의 선물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 하루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네 가지 구절을 또 정해왔어요. 여러분께 또 시원한 바다 배경으로 두 가지의 네, 말씀 선물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